0: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47명의 반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했습니다. 고 2학년 때는 테네시주의 육상 대표로 뽑히더니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던 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자의 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의 장애가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 마음의 장애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장애도 깨뜨릴 수 있다는, 어떠한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여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할 때에 세상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첫 대면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신 그 날짜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첫 부활절 저녁 예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데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일요일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부활절 예배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크리스천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데이라는 단어보다는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공일이라 그랬죠. 빈날.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런 개념은 참 아쉬운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된 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첫날 부활절 첫 예배를 드리려고 제자들을 방문했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폐쇄된 공간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산헤드린의 병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이 직면한 첫 번째 장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포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즉 두려움에 붙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장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실 때에 큰 사명과 비전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들게 하고 땅끝까지 파송시킬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려고 달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갇힌 공간에 엎드려 숨어있는 한 기독교 사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위대한 소망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엎드려 숨어 지내는 한 기독교의 사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얼저분가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비전과 꿈이 있는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만일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숨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어떤 케이스든 이것을 반드시 깨뜨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비전을 향해 바르게 전진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꿈도 성취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을 깨뜨리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세 가지 장벽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벽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묵상해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장벽도 얼마든지 깨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장벽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선포할 때에 두려움의 장벽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난 후 첫 마디, 제일 처음 던진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던진 말씀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나오는 인사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뭐 잘 지냈니? 아침 먹었니? 그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냐? 뭐 Hi, Hello 이런 식의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누는 샬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선포한 샬롬은 그런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신적 능력을 가진 샬롬, 디바인 파워가 있는 샬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함께 담긴 선포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차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계속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공포 가운데 있던 그들 마음의 공포가 떠나가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된 케이스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주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샬롬의 선포예요. 그때에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문제가 잠잠하게 수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또 한밤인 거로 누가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채같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 제자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나의 삶을 덮치고 있는데 편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임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에 가진 돈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체 한 개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상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렌트비 내는 것도 못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쫓겨날 판입니다. 가진 돈은 다 털어넣었고 사업은 망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식구가 거리로 쫓겨날 판인데 잠이 오겠어요? 그 말씀이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케이스예요. 풍랑은 몰려오는데 항의가 몰려면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계속적으로 몰려와서 배를 덮치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에 캄캄한 풍랑이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뚫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소위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안심해, 평안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실제로 풍랑을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주님의 샬롬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That's gonna be okay,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차원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시면 실제로 문제가 떠나갑니다. 실제로 풍랑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요가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나? 혹시 설교 끝날 때까지 궁금해가지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실까봐 지난번 우리 특세동안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자기 아드님 그 병에 걸린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집사님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벤트도 많이 깎아주시고 또 프랜차이즈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소요가 일어나고 복잡하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한 번 오셔서 만지시면 샬롬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샬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샬롬을 선포하면 가정의 소요가 가로앉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샬롬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사건들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장벽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직면했던 장벽이 불신앙의 장벽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장벽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빠진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모임에 가든지 항상 이런 분이 계시죠. 꼭 빠지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명의 제자 중에 빠졌던 분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첫 부활절 저녁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빠졌어요. 이 도마라는 이름 자체는 상둥이란 뜻입니다. 디두모도 마찬가지예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람으로 도마, 헬라 말로는 디두모, 영어로는 토마스,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상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도마의 이름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상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도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분의 본래 이름은 주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도마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만남을 갖는 첫 부활절 저녁 예배에 그분이 빠졌어요. 이건 굉장한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모이는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부활절 첫 예배에 이분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바쁘시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빠진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빠진 그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큰 영광 나타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도마는 아쉽게도 첫 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고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도마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0명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랬으면 10명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그래야 될 터인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신앙의 장벽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장벽이 있으면 뭘 보여줘도 믿어지지 아니하나. 누가 와서 어떤 간증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마의 캐릭터, 성격을 설명할 때에 몇 가지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emotional. 도마는 좀 감정적인 면이 있는 분이었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고 했을 때에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 모두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분이 도마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조금 부족하고 욱하는 감정으로 앞서는 사람. 두 번째가 curious.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길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 아주 호기심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과 길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가끔 교회 보면은 엉뚱한 것에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집에 뭐가 있는지 그게 왜 궁금해요.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오셨든지 색깔을 뭘로 바꿨든지 그게 뭐가 궁금해요. 쓸데없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발휘하느라고 진짜를 놓치는 경우. 도마의 경우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궁금했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스캡티컬. 이와 같이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져야 되고 물어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성품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자, 첫 부활절 저녁 예배를 드리고 8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예, 8해가 돼야지 원래 요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xt Sunday, 그 다음 Sunday.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지표를 가지고 모였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예 이 주의 날을 예배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게 했을 때에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면 질문할 수 있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의심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마를 너무 혹평한 나머지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더라도 진짜를 알고 싶어 사는 의심은 정당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스케프티컬했지만 he was serious, sincere했어요. 그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그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순간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즉 복음서에 기록된 신앙 고백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예들은 흔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많지만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도마가 직접 My Lord and my God이라고 대답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사실은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성육신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직접 1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도마를 무조건 의심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마는 정직했고 신세월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참 좋은데 여기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믿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직접 확인한 후에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보지 않고도 너가 만일 믿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믿게 되는 것이지 어떤 팩트를 정리하고 무엇을 만지고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면이 참 아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도마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아마도 주님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나같이 지냈는데 그래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아직까지 몰랐느냐? 네가 나를 만져본 후에야 비로소 나를 고백하느냐? 이런 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져보았기 때문에, 확인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계산해서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지 않았더라도 만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드릴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의심이 가고 확실치 아니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계산,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아니해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두려움의 장벽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샬롬의 축복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장벽이 불신앙일 경우에는 보지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또 내 손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장벽이 무능력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무능력함의 장벽인데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는 무능력의 장벽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송을 말씀하는 것일까? 어떤 사역과 어떤 비전을 말씀하는 것일까? 23절과 연결시켜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 되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죄를 사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 때문에 나타날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 받지 못한 채 그냥 있다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그들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바처럼 제자들은 굉장히 미련했습니다. 덤했어요. 제자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다시 또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와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들에게 맡기고 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직접 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었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부터 빚으신 후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장차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50일 뒤에, 즉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때 임하신 그 성령님은 열한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예수의 복음이 덮기 시작한 근거가 되었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은 존재합니다. 두려움의 장벽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생활적인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케이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은 장벽이 우리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케이스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장벽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To those who love evil rather than good and falsehood than truth. 오늘 시는 마스길인데요. 마스길은 명상시이면서 교훈시입니다. 오랫동안 묵상하고 교훈을 받도록 기록된 시죠.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밀고 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인 후에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본문은 이 엄청난 대학살과 무서운 혀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What will be in your list of boast? 1절에 포악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전쟁 영웅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강한 용사란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의미는 악명 높은 자, 용감하긴 한데 무식한 자란 의미입니다. 그런 자는 선한 계획을 세우거나 아름다운 계획을 자랑하지 않고 무모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계획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성공 출세를 위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는 도액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도액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왕의 신임을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혈안이 된 때를 기다리며 그 정보를 통해 자신의 성공 출세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남을 죽이며 자신을 살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하십시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로 쓰일 만큼 중요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자비죠. 언약적인 돌보심입니다. 언약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상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기인하는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비록 무자격이고 죄밖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사악한 계획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허탄한 계획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헤셋,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혀를 소유하라고 도전하십니다. Have a tongue that saves people. 오늘 시편 52편 본문 2절에 다윗은 도액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였다고 지적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고 꾸짖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삭도라는 말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쉽고 명확하게 번역했죠. Your tongue plots destruction. It is like a sharpened razor. You who practice deceit. 너의 혀는 멸망을 계획하는구나. 너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이 사기를 행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도칼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나죠. 옛날에는 조폭들이나 학교 앞에서 노는 친구들은 다 면도칼 들고 다녔습니다. 면도하다가 베어본 남자들은 다 압니다. 날카로운 면도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혀가 그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에게 왜 이런 저주를 퍼부으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 에돔 사람 도액의 혀는 참소하는 혀요 죽이는 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참소하였고 그 결과로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넘겨주었다고 의도를 왜곡하여 밀고 해버린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의도의 왜곡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에게 밀고를 받은 사울왕이 분노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소집하고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 명령했으나 군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두려워하고 주저하자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도액은 제사장 마을인 높당에 가서 제사장의 가족들마저 모조리 살육했습니다. 삼족을 멸한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혀에서 시작된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게 사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내 혀는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혀를 돌아보십시오. 죽이는 혀는 아닙니까? 요즘 맘 카페의 역기능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미확인 소문이나 주장을 가지고 퍼뜨리고 신상 털고 집단 공격하여 교사를 자살하게 만들었죠. 육아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설립 초기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목표물을 향해 인신공격과 갑질과 정치적 편향으로 악명을 떨치는 무서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적인 저항을 초래하여 마음카페 해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칼보다 무서운 혀임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왜 인간은 도액처럼 참소하고 죽이는 혀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나 미담이나 좋은 소식에는 침묵하다가 나쁜 소식이나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웅변하는 것이 인간의 주특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니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시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남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남을 해치고 죽이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면도칼처럼 우리의 말이 참소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혀를 다스리는 믿음의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면도칼 인생으로 남을 해치는 말만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 남을 살리고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비난하라고 속삭입니다. 남을 비난하면 재밌고 맛있고 즐겁고 짜릿합니다. 시간도 잘 갑니다. 비난하면 속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난보다 재밌는 영화나 음악이나 연속극이 없습니다. 비난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비난당하는 대상자를 억울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일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의 전 인격을 한마디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중차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금지하는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 직접 주셨습니다. 비방하면 자신도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되리라 하셨고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박힌 전봇대를 뽑고 나서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논하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남을 참소하는 일을 직접 거론하며 참소하지 않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0장에는 그런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시며 시편 140편에는 그런 혀를 뱀의 혀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사람이 독사처럼 면도칼처럼 죽이는 독을 휘두르며 살아야 합니까? 도액 한 사람으로 인해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전체가 학살당했습니다. 저주의 혀가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살고 세움받고 회복되는 살리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2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악한 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God's judgment and people's sneer are waiting for those who have wicked tongues. 5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Surely God will bring you down to everlasting ruin. 영원한 파멸로 내려앉히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면독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독을 품고 참소하며 말에 그치지 않고 손과 발로 말의 사악함을 실천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액이 평생 일구어 놓은 업적과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액을 뿌리째로 뽑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목이고 강조를 하고 싶으면 셀라를 사용했겠습니까? 셀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에서 68번, 하박국에서 3번, 총 성경에 71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셀라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음악적인 고음 다음에 쉼표 등으로 추측됩니다. 즉 하이라이트 뒤에 고음 부분에 절정해서 잠시 쉼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면 고음으로 부르고 바로 다음에 넘어가지 않고 잠시 쉬겠습니까? 그래서 음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를 부르다가 갑자기 포르테라고 하지 않듯이 말이죠. 셀라라는 강력한 강조 효과를 쓰면서까지 성경이 강조하시는 것은 혀를 면도칼처럼 놀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도칼 인생에게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인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혀로 참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도 혀를 조심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혀로 남을 죽이던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를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과 악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혀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이 비웃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혀로 남을 참소하기 시작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칠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조해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말의 파괴력을 심각하게 헤아려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심판받고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혀를 사용하는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O Lord.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내 입술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편 52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8절 말씀인데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Trust God like an olive tree flourishing in the house of God.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판하며 담는다는 무서운 말이 있죠.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절에 보니 다윗처럼 반면교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모두가 도액처럼 할지라도 나는 죽이는 혀가 많을지라도 나는 모두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며 사는 것이 아무리 재밌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겠죠. 성경 말씀은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내가 변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듣고 믿고 받아야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빛이 변하고 다 죽어버린 감람나무가 되어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함과 건강함의 대명사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데 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자랑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혀와 입술이 부끄럽다면 전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입술을 소독하고 청소하십시오. 놔두면 내 입에 곰팡이가 피고 썩습니다.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입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유명해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는 집으로 가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었고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곁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7번째
1: 그래 그자가 누구라고 하나 지난번 경남로에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한 것 기억하십니까?
2: 경남로에? 그 사건 알고 있지. 그 사건으로 종득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나. 교회에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를 잘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는가?
1: 경남로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주동자가 이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2: 그 사건의 주동자? 그 사건의 주동자라면은?
1: 맞습니다. 주기철입니다.
2: 뭐야? 주기철?
0: 주기철 목사. 1897년 경남 웅천에서 출생한 주기철 목사는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장로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나 병으로 중퇴하고 웅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학회를 조직하여 3.1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던 중 김익두 목사의 사경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한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는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에서 시무를 한다. 그는 경남노회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어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결의를 이끌었다. 그로 인해 그는 경남지역 제1순위 감시 대상 목사로 총독부에 낙인이 찍혀있었다.
2: 주기철? 이런 빌어먹을. 당장 잡아와라!
1: 누구 말입니까? 주기철 말입니까?
2: 이빠가야로! 누가 주기철을 말했나? 유계진이를 데려오란 말이다. 어서!

0: 자, 여러분 곧 다 왔으니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다래. 곧 열차가 올 거야요.
1: 그 길이 멀기는 해도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이 절로 납니다.
2: 아유, 나도 길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0: 아직 장담하지 마시라요. 그저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해야 돼 오시는 거디요.
1: 모시고 와야지요.
2: 아미요, 그래야지요. 스승인 조만식 선생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안 오가쇼?
0: 장로님이 오란다고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유, 저야, 외놈들이 왜 또 저러는 겁니까?
2: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에 알 수가 없는 자들이라서.
3: 여계전!
0: 내게 볼 일이시오? 무슨 일입니까?
4: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1: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길래 우리 장로님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2: 아, 우린 마산으로 가야 합니다. 곧 열차가 옵니다.
3: 시끄럽다!
0: 아, 그저 장로님들 내리고 괜찮으니까니 두 분만 다녀오시라요.
5: 유계전 장로, 마산엔 무슨 일로 가는 중이었나?
0: 내래 언제 갔소? 여기서 붙들려 왔는데 그 말은 똑바로 하시라요.
5: 마산에 가려고 여기 간 것이 아닌가?
0: 와, 거저 나는 기차도 못합니까?
5: 누굴 만나러 가는 중이었나? 주기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나?
0: 내래 장로입니다, 장로. 그런데 목사를 만나는 거이가 무의가 잘못된 일입니까?
5: 장로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자는 우리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다. 그런 자를 만나는 것이 문제다, 문제!
0: 우리 교회는 그분이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리 모시러 가는 길이었시오.
5: 뭐야? 주기철을 목사로 데리고 와? 이 자들이 이거 완전히 미쳤구만, 어?
0: 니보라우요, 일본 경찰님들.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지 마시라요. 우린 믿음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니. 알갔소? 그러니 그냥 놔두시라요.
5: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4: 누구 말입니까?
5: 유계전 혼자만 마산으로 향하진 않았을 거 아닌가?
4: 아, 그렇죠. 저 두 명이 더 있었으니까요.
5: 그들도 연행했나?
4: 연행이? 아, 아니요.
5: 뭐야? 연행을 안 해?
4: 유계전만 데리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5: 그래서 그들을 가만뒀단 말인가?
4: 예.
5: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0: 기거이 아주 잘했구만은. 그 우릴 가만 놔두라고 했는데 고도 욕심을 아는 사람이구만은.

0: 목사님, 예. 참말로 가시는 기라, 예.
1: 아니, 뭐 말입니까?
0: 네, 다 들었습니다. 평양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예. 참말이십니까?
1: 아휴,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0: 이곳 맨치러 평양도 심상치 않을 낀데, 예. 만약 가시게 되면 몸 건강하이소. 그리고 다시 꼭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 참, 아니 집사님, 내 간다고 말 안 했습니다. 날 보내려고 너무 떠밀지 마십시오.
2: 저, 목사님, 예, 손님 왔습니다.
1: 어, 손님이요? 어디서 왔습니까?
2: 저, 평양에서 왔다 카드, 예.

출연 정훈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DBN 방송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때에 지옥으로 향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아마도 부끄러운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직접 소개할 수도 있지만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친구에게 알리기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에서 학개 2장 말씀입니다.
4: 스바냐 제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기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승업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5: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려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소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라.
4: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승업이 화 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흉물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취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죄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나.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에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매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학계 제1장.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석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5: 제2장.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스바냐 1장에서 학계 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변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뭐 반대반대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문으로 이렇게 성 그 밖으로 내려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피신을 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좀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바나바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앞으로도 이 바울에게서는 아주 영적으로 큰 후원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제 9장 28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게 이제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나바의 노력이 컸다고 보죠. 그리고 29절로 가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것은 헬라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헬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 세계 어디에선가 자라난 그런 사람들인데, 사울의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제어하고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30절로 가보세요. 그러자 이제 그 30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필경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게 증거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관하여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의 가족에 관하여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우니아를 잠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친척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뭐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갔던 것이죠. 복음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이제 곧 땅끝까지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작의 단초를 지금 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루서다와 요빠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잠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멈추고 이제 베드로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역사 사도로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를 가졌던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나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자, 이 여인은 선한 사회 사업에 특별히 열심 있는 사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바느질의 은사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옷 만드는 거죠. 옷 제조하는 그런 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느질도 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은사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언과 같은 어떤 특별한 것만을 은사다, 그런 은사들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보다 중요하고 실제적인 은사를 구해야 하고 또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썩혀두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어떤 것인지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요. 내 은사는 뭔가? 도르가는 은사가 바느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선교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 뭐 부인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쳤는지 뭐 큐티를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지만 그때는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직분을 맡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 자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행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33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그들은 욥바 교회에 한 훌륭한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룻다에 알렸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그 자매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베드로를 내려오도록 청했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과부들은 그러니까 여인들이죠. 그들은 그때 베드로 일행이 요즘 말로 말하면 패션쇼 비슷한 것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은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르가가 아니었더라면 어떤 옷도 입지 못했을 겁니다. 도르가는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그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느질은 그녀에게 성령께서 주신 큰 은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죠.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의 동족에 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에 대하여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각각 한 사람씩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기록이 나옵니다. 실로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겠지만 이런 것들만 기록된 것은 그들이 그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도의 표지요, 증거입니다. 그것은 사도적 은사였던 거죠. 바울은 사도들을 가리켜 말할 때 교회가 그들 위해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설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오른 인물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적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 마칠 즈음에 사도 요한은 여러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속이는 자들을 분리하라는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말기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신유 은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드로비모를 병든 채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해보죠. 왜 바울이 그의 친구 드로비모를 고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에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의 은사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런 은사들이 점차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신약 성경에 어느 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친히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기록하는데, 그가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의 권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사였었나요? 사실 그는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를 제외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차차 기록되어져 가자 그 강조점은 이런 은사에서부터 바른 교훈으로 성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경고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즉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창기 교회는 사도들의 표적, 그 은사들이 중요했다고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된 소식,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과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동원하고 계시다. 42절로 가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은사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거죠.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그랬습니다. 피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뭐라 그럴까요? 저 무두질에 해서 그런 뭐 옷감이나 뭐 이런 거에 쓰려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는 아주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를 풍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을 좀 부들부들하게 하려면 그 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파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그 피장의 집이 있는데, 요파는 바다 해변 우측에 위치한 그림과 같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피장의 집은 장구한 세월만큼이나 아주 낡은 집이었는데, 그런 집을 보느라면 지금 세월이 오래되었음을 절실히, 그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9장을 마치고 10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 장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역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좀 더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 강조점이 이제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그 집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의 복음을 연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10장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0절에 가보면 가이사라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다른 몇 명의 사도들이 그 해안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텔아비브, 지금 요빠지요. 요빠,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죠. 이 텔아비브는 실제로 옛날 그 요빠라고 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체는 아니고. 요빠로부터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곧 이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로마 도시였던 가이샤라입니다. 이곳은 빌라도가 살았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던 곳이 가이샤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루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백부장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100명의 로마 군대의 수장이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 대,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모집된 신병 부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이 교도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헌신과 깊은 신뢰심을 가질 수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좀 더 깊은 헌신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엄격히 말하자면 유대교로서의 개종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입구까지만 개종한, 그러니까 곧 들어갈락 말락 했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근처에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는 교회당 가게끔 차 태워다 주시고 지금도 많은 그러한 남편들이 차 안에서 배회하거나 아니면 빙빙 돌고 있다가 다시금 아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태우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봐요. 지금 어찌 보면 고넬료가 유대교회는 그 입구까지 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교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많은 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죠. 우리는 십일조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십의 삼을 드렸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쳤고 또한 성전의 유지를 위해 10분의 1을 바쳤고 또한 그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는 아주 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자선 사업의 기초가 유대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유대인만큼 자기 나라를 위해 돈을 내는 국민은 없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그들은 참으로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그의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봐요. 그는 아마도 실제적으로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 재물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0: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참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잘 실천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7절 말씀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량적으로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짧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교회 안에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선 여성들에게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량이 조금 많고 형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제 설교도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오늘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짧다고 해서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아무 남편에게나? 그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남편이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똑똑하다거나 또 남편이 아내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느냐?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1절 2절.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자매는 교회에 나오고 또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뭐 당연히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남편의 구원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도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 말씀이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매들이 집안에서 행실을 잘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중에도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자매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셔야 되는 거 하면 남편에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남편의 말에 잘 따르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같이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나오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여기에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뭐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도 바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감동을 합니다. 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남편을 이제 교회로 인도한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매님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저 자매님이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남편에게 잘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남편들이 여러분 말 잘 안 듣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남편 잘 없습니다. 그래 공 드리고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하면 크게 감동해서 이제 남편들이 교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본 보이려고 노력하시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도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아내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은 안 하는 화장도 하고 또 귀걸이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옷도 이왕이면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죠. 또 얼굴이 좀 안 받쳐준다 생각되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제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단장을 할 때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여러분 겉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 여자가 아름다운 여인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여자가 얼굴만 예쁘게 화장을 했다고 해서 옷만 예쁘게 차려 입었다고 해서 그 여자가 과연 아름답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아무리 여러분 겉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보면 식사 끝나고 이제 이렇게 입술에 루즈를 바르는 그런 여자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저 여자분 식사하고 루즈 바르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루즈 그 바르는 그런 여자분들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렇게 입술 루즈 발라도 지금 밥 먹고 저렇게 하면 입에서 마늘 냄새 날 텐데 입에서 안 좋은 냄새 날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안 하는 여자보다는 루즈 바르는 여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밥 먹고 뭐 거울도 한번 안 보고 그냥 막 들어온 거 묻히고 나가는 여자보다는 어쨌든 거울 보면서 루즈 바른 여자가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양치를 하고 입냄새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이게 바른 순서죠. 속사람은 엉망인데 겉사람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여자들이 입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입술만 예쁘게 바르는 그런 여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겉보다도 속을 꾸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하지 말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로서 꾸며야 할 것은 꾸며야죠. 그러나 겉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는 것이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유라는 것은 온순하고 온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차분하고 조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 gentle and quiet spirit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심령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자는 어때야 되느냐?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여자 보면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분들 그런 여자 보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떠드는 여자 좋습니까? 드센 여자 이런 여자가 좋으세요?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여자, 정말 여자다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되도록 속을 잘 꾸미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겉도 물론 꾸미시지만 겉보다도 더 속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그런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또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름답게 속을 꾸미는 것은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가도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만 꾸미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가면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제가 집사람에게 외모에 대한 어떤 여성의 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집사람이 항상 인용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성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시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만 단장하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도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 뜻이에요. 5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표준 새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겉을 꾸미기보다는 속을 꾸미는 여자들이었고 그리고 남편에게 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마다 늘 어떤 염려를 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어떤 놈이 내 아내 채가면 어떻게 할까? 늘 그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새 우리 성경 1독 그 본문이 창세기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면 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그저 걱정 없는 그런 아내 데리고 사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너무 크게 아멘 하시면 집에 가서 곤란당할 수 있습니다. 예. 사라가 이제 그런 여잔데 오늘 이 본문은 사라의 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남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에게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로 설명하고 있죠. 사라가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라가 남편을 따라가요. 반대하지를 않아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같이 순종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아내 사라가 반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럼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반대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을 행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선은 누구에게 행하는 선을 말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자매들도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위급한 일이 생겨도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잠언 3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얼마나 가족들을 잘 챙겼든지 눈이 와도 가족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을 수 있으려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급한 일이 생겨도 참 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남편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서 가족을 잘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믿음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남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내에 대해 뭘 알면서 동거하라는 말입니까?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것을 알면서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 7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아내와 살 때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연약한 존재입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더 연약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정적으로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상처를 더 잘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남자보다 더 오래가는 것도 여자가 감정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센 힘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힘 가지고 아내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를 사랑해 주라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어깨를 여자의 어깨보다 더 크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를 품어주고 여자를 감싸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넓은 가슴, 넓은 어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아내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뭐 뚝배기 그릇 뭐 이런 거는 막 대충 막 이렇게 해도 그릇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유리잔이 그 설거지통 안에 있으면 그거 가닥 잘못하다 보면 그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뚝배기 그릇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자들은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정말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설거지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뚝배기는 그냥 슉슉 돌려도 괜찮아요. 안 깨져요. 근데 유리잔은 조심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강한 그릇은 아니에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면 아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행복하게 느끼죠.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지면 결국 누가 행복해질까요?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근데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믿는 아내와 사는 우리 남편분들은 내 아내는 내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동반자이고 천국까지 함께 갈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내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귀에 안 따라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정말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다 보면 감동을 받죠, 아내가. 아,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귀 한번 가야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내하고 막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남편하고 막 싸워서 여기 교회 왔어요.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올 때는 먼저 다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좋게 원만하게 잘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이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책은 신약의 오경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권의 책 중 마지막 권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경 중 네 권은 우리 주님의 인물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교회사의 첫 장, 곧 인류 역사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초기 활동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체적인 전진에 있어서 최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흥미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정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기에 앞서 숲을 보는 듯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사도행전의 특성과 신약성경에서의 위치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추세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순환을 겪으며 발전해 나갔는지 알려주는 데 필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해 놓은 점이 사도행전의 매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사도행전을 1과 2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 골고다에서 곧 꺼질 듯이 위협받았지만 부활의 아침에 능력으로 일어나서 오순절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복음이 어떤 원리와 원칙들로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서 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여기 단단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균열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자, 그 가짜거든요. 땅의 티끌 주위에서 무슨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성, 그 자,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

0: 인생으로 체득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마귀가 심어준 그 똘똘 뭉쳐진 그 자,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안에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난, 상처조차도 안 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혹 하면서 사십니까? 평소에 살아가실 때 나는 누구인지를 그런 질문하고 사세요? 그런 거 안 하고 사시는데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이 아니래. 나는 누구인지 질문 안 하고 산대요. 너무 어렵죠, 이런 질문. 좀 쉽게 질문할게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대답은 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내 것이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 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들, 내 몸 이거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게 다 대답이 쑥 안 나와요. 그 뭐 한음과 우선 그 이야기에 나옵니까? 자기 집에 담이 있는데 감이 이제 담넘으로 가는 거죠. 담넘으로 가니까 그 나쁜 옆에 이 심술궂은 사람이 다 따먹는 거죠. 왜 우리 감을 따먹나 하니까 이 담에서 감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서 이게 내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뭐 오성과 하는 그 얘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나고 이 젊은 애가 그 심술궂은 영감 집에 가세요. 옛날에 한지잖아요. 문 주무로 팍 찌른 거죠. 문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주먹이 누 거냐? 야, 이놈아, 그게 니 것이! 이러니까. 그 감나무 그 우리 거거든요. 결국 내가 누구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이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 것이냐?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의 소유를 누가 가져가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 직업을 누가 훔쳐가면 뭐라 그래요? 왜 내 거 가져가느냐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래,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죠? 그러면 당신 것 아니잖아요. 이야, 이렇게 해서 도둑질 해가면 되겠다, 그죠? 실제 그렇게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나오세요.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접근 안 한대요. 제가 대학교 심리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 심리 테스트 우리가 이 레포턴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카페 가서 옷도요 청바지 딱 입고 위에 티 예쁜 거 입고 머리 쫙 묶고 아주 연예인처럼 챙긴 예쁜 여대생처럼 딱 온대요. 대학생이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심리 테스트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 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질문해서 이거 특이한데 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그 상담학 소장님한테 질문하겠다고 질문해보는 거죠. 근데 당신 이런 테스트는요. 당신 지금 애인이 있습니까? 아주 남자에게 없습니다. 당신 애인이 왜 없는지 아세요? 없는 이유는 조상 중에 그 불에 타서 죽은 조상이 있대요. 화재로. 그 조상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애인이 없는 거니까 이걸 물로서 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서 꺼야 되는데 그게 한 1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나 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리고선 상담해 주면서 빨리 은행 가서 9만 원 찾아오라 그래요. 이게 서울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대요. 길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 만나면 잘 대처를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어떤 사람 700만 원도 뜯긴 사람이 있대요. 700만 원 그런 말에 왜 그런 말에 들어가요? 당신의 조상 때문에 지금 당신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재앙이 안 온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700만 원도 주었다는 말은 내 인생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화가 오면 안 되고 벌을 받으면 안 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이 종교성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다?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에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시작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인간이 되었어요. 선악을 따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때부터 선악을 따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 죄라 그래요. 윤리도덕적인 거, 뭐 살인 간음 이것도 다 죄지만 그건 죄인이라서 나오는 열매이죠. 근원적인 죄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두 가지 악.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첫째 죄가 뭐라고요? 첫째 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서 그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하는 게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100%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피조물의 자리란 말이죠. 이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몸에서 잘리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내지. 내가 내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내로라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로라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게 자기 명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형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람피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확장시키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성공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좋은 곳에 가겠다는 자기 중심성에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전부 가짜예요. 그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을 부름으로 나의 주인됨을 확장시키고 영속화시키고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건데 난 너 모른다 이런단 말이죠. 이 더운데 가운 입고 있으니 덥지요. 그냥 가운 벗으셔도 되는데 여름 가운 가서 입고 있는데 뭐 지휘자는 딱 벗고 있잖아요. 앞에서 덥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데 나요 더운데요 가운 입고 찬양대까지 다 했어요. 그래 그 누구 위해서 했는데? 너는 너의 주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나는 이 더운 날로 이 양복 넥타이까지 메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 그거 누구 위해서 했는데? 네가 목회한다는 그 교회 성공과 그 교회 발전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노리지 않았니? 난 너 모른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주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복도 받고 천국 가서 상도 받겠다고 이런 노림수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있을 것이고 당신이 없어지라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찬송가 오늘 그 교동문 읽은 거 45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 중간에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만약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진 않았어요. 벌은 주세요. 벌은 주시지만 그대로 갚진 않았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서였으며, 동쪽과 서쪽 안 만나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시고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 뿌림을 아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먼지예요. 우리가 먼지라니까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담아, 히브리 말로 아담아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라는 거죠.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임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주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자기가 안개인 줄 알고 사세요? 정말 자기가 먼지임을 알고 사세요? 땅의 티끌인 줄 알고 사세요? 근데 그 스포츠 선수들요, 참, 그 야구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왜 침을 땅에 틱틱 뱉어요? 그 테레비 딱 나오잖아요. 아, 더럽잖아요. 그게 또 막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침을 뱉는데 갑자기 땅이 있다가 벌떡이 나서 그 침 뱉는 사람들 때리면서, 야, 니도 티끌이고 나도 티끌인데 왜 너 나에게 침 뱉냐고 막 땅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이게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먼지임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침 뱉는 정도 아니라 눈만 좀 흘기도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간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는 원수예요. 만약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가는 천국에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 뭔지인 줄 몰라요 자기가. 그런데 실제 진짜 땅에 티끌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얼굴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침 뱉었습니다. 그 얼굴에 주먹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겠지. 이방인들은 나는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겠지. 하네야, 너 땅에 티끌이야.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너는 용서가 없어. 웃기네. 네가 뭔데? 나는 나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만큼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죄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착한 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정말 착한 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거요.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 자기가 땅에 티끌인 줄 모르는 거, 이게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죽고 싶다 말해도 지금 죽으라면 안 죽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난 거,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너 네가 주인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청지기.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날과 그 때를 미래적인 시간으로 계산해서 날짜를 예측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거요, 엉터리란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이죠.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시간을 예측하거나 특별한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짜를 예측하겠다? 어떤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거 아닌가 대비하자? 뭐 어떤 섬으로 가자? 어떤 나라로 피하자? 뭐 지리산으로 가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임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도 끊임없이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물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큰 소리는 칠 수 없어요. 왜? 뭘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저주맹세 부인하며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인하기 전에는 네가 높았냐 내가 높았냐 큰 소리 치며 따라갔는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에 죽으시고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부활하셔서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는 그때도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전에처럼 당당하게 한자리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죽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낫잖아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진짜 죽이라고 한 사람들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낫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적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무슨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문자대로 보면 이렇게 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왕으로 등극할 때 온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보물을 들고 그 메시아 앞으로 온다는 이런 문자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또 육적 이스라엘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예수님의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증인 만들겠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성령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때요? 성령 임한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완벽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구도 똑같이? 이방인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성령이만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했나요?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오늘 또 몇 사람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갔는데요, 지금? 휴가 가세요?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 안 가고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다음 주에 휴가 다 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그게 구원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죠.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자기 부인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이요? 이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요. 이걸 교회라 그러고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혈과육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일하심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홀로 일하심의 결정적인 그 완성은 예수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내가 교회를 뭐 50년 다니든 3대째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예수를 이용하는 그건 전부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주 예수 그러죠. 마리아 주여 주여 그러죠. 근데 정말 네 안에 주인이 내가 맞니? 방금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오셔서 사세요. 그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가정하고 사신단 말. 근데 우리 몸이 죽을 때가는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 내 안에 사느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들, 갈급함들, 내 어떤 소원, 어떤 비전, 목표,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여기 단단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균열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자, 그 가짜거든요. 땅의 티끌주에서 무슨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성, 그 자,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으로 체득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마귀가 심어준 그 똘똘 뭉쳐진 그 자,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안에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난, 상처조차도 안 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청지기 비유예요.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45절부터 보시죠.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마디로 청지기란 말이죠.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어디로 멀리 떠나면서 어떤 이제 자기 집 종에게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 때를 따라 집안을 잘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신실하게 자라고 있으면 상 받는 거 마땅해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하면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어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언제 오실까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려고요? 먹고 마시고 놀라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가면 쫄쫄쫄 따라다니죠. 조금 크면 어때요? 어디 가자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 볼일에서 엄마 아빠가 한 1박 2일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건 완전히 살판 난 거죠. 엄마 아빠 딱 가고 나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새 뭐 해요? 먹고 마시고 그런대요 애들이. 그때 엄마 아빠 가면서 이러죠. 얘야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 뭐 동생 잘 보고 집안 잘 정리하고 또 숙제 잘하고 있으라.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나서는 뭐합니까? 문 딱 나가자 말자 친구 전화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뭐 잊어버린 거 있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요. 생각지 못한 데, 알지 못한 데 갑자기 오신단 말이죠. 자,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정리가 되고 또 25장 것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좀 있다가 믿겠다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벌고 믿겠다고. 하여튼 이런저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분은 이제 은퇴하면 오겠대요. 은퇴하고 나서 지금 골프 치러 다닌다고 바빠서 못 오신대요, 지금. 그래도 팔이 한번 부러졌어요. 병원에 진단 가서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골프 치고 싶어도 발 부러지면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 낳고 빨리 오세요 하니까 아직도 안 오세요 계세요. 뭐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그 종교생활 하는 건 나 싫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부자가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 어떤 부자가 수확이 많아서 창고까지 늘려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사 가득 사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노후 자금도 넉넉하겠다. 뭐 집도 마련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겠다. 나 이제 좀 세상 즐기며 살겠다. 편안하게 살겠다. 라는 분들이에요. 제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가서 이 말씀 그대로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에 당신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뭐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내가 할 말을 하고 와야죠. 바로 내질러야죠. 오늘 밤에 당신 영혼 찾으면, 당신 죽으면 이 말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당신은 당신 것도 당신 것인 줄 알고 당신이 벌어서 만들어서 비축하는 이것도 당신 것 줄 아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의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주님 올 수 있으신가? 지금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성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성도에게는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내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께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이때가 앞에서 봤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라. 알지 못할 때에 평안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아, 이제 좀 쉬어보자. 그때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관리소장이 이 강대상 뒤에 여기에요. 베란다에 풀이 많이 자랐다 그래요. 그럼 열어보니까 정말 풀이 한 1m 자라 있어요. 그게 뭐 바락이라는 그런 풀인데요. 그거하고 또 이런 땡깔, 경상도 사람 아는데 땡깔 하는 거 알아요? 예, 네, 아시는 분 계시네. 그게 한 1m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빗물 하수구에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거기 씨앗이 뿌려져서 이만큼 자라요. 수풀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뽑혀요. 얼마나 뿌리가 밑에 단단히 박히니 힘껏 당겨서 겨우 뽑았어요. 뽑는데 비둘기 알 껍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알이 옛날에 여기 부화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창을 닫아놓았더니 여기서 또 이제 알을, 알 껍데기에서. 그래서 보니까 알 하나는 수정이 안 된, 무정란이에요. 깨어져서 노랗게 돼 있고, 한 마리는 배가 볼록해가지고 병이 들었는지 죽어서 꼴록꼴록 하다 죽었어요, 보나. 한 마리 정말 한 2, 3일밖에 안 돼서 노란 솜털 난 거. 그거 옆에 제가 풀을 깔아서 넣어 놨더니 이제 어미 두 마리가 와서 교대로 지금 품고 있어요. 요 바로 뒤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열어보지는 마세요. 아마 얘도 잘 키우면 이제 아마 날아갈 건데요. 어떤 분이 옛날에 한 5, 6년 전이죠. 우리 비둘기 키워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기에. 비둘기가. 예배 시간 날아가지도 않았다니까, 여기에서. 카톡에 우리 올려져 있어요, 사진에. 그래서, 제가 왜 비둘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비둘기가, 여러분 흔히 이런 노래 하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집을 지어. 비둘기 집 안 짓습니다. 제가 비둘기 키워서 내어보는데 비둘기는 집을 안 지어요. 그냥 나무 아주 가지 한 서너 개 물어놓지. 절대 비둘기는 집을 안 지어요. 희한해. 얘도 집 안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가 알 세 개 놓고 하나는 부화해서 또 두 마리 하나 좀 병드는 새끼지만 모이를 먹으러 와서 아베나 사겨요. 비둘기는 젖을먹이는 아니잖아요. 사겨서 음식을 사겨서 그걸 우유처럼 죽처럼 만들어서 비둘기에게 먹여요. 어린 비둘기에게. 한 달쯤 되면 완전 성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비둘기가 암수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덮고 있는 그 지붕이 날아갈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비둘기가? 제가 이 비둘기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예요. 새끼 놓고, 새끼가 아니죠.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말로 지붕이 날아가듯이 그 놀라운 재앙이, 비둘기 애들이 뭐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날이 올 줄 모른다. 우리 깨어 준비하자. 언제 주인이 와서 이 풀을 뽑아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잖아요. 맷돌로 가는데 한 사람 데려 평상시 삶을 살아요, 우리도. 근데 성령이 임한 자와 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실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청지기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딱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 할 때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청지기 생활 잘하면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청지기 잘 못하면 땅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고 뭐 쫓겨나서 슬픔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청지기들 즉 직분 받은 자들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자라 그러면 뭐 서리집사, 1년 임시직이거든요. 적어도 서리집사가 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됐냐면 한국교회에서는요, 주일 성수가 11조예요. 주일 성수가 11조 정도는 해야 서리집사라도 돼요. 그러면 안서집사나 근사나 장로쯤 되려면 주일 성수 11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공적 예배를 하려면 뭐가 공적 예배예요? 새벽 기도까지 공적 예배입니다. 그거 다 참석 정도 해야 막 장로 권사 투표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널널하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해석하냐면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는 다녔고 그래서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가 청지기 생활을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하러 무슨 받고 싶어요? 상 받고 싶잖아요. 복 칭찬받고 싶잖아요. 내가 청지기인데 잘 못하면 벌받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청지기 노릇을 했다. 이건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은혜로 찬양대 잘했는지 은혜로 직분, 집사 직분을 잘했는지 교회 직분을 잘했는지 아니면 상 받기 위해서 잘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 물론 상 주시는 분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나요. 그 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세상에 시기 경쟁하듯이 내가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바라보았다면 이것은 아직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기가 주체된 자기가 주인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단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사는 그리스도인 소년이 나무판에 무릎과 발이 못 박힌 채 죽도록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구출되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못 박히셨고 못 박은 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베트남인 목사님은 2년 감옥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었는데 감형을 받고 출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감옥에 양육해야 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소의 기회를 마다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 박해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전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전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손에 전도의 도구가 들려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BBN 방송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전도 카드를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열심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우리 곁에 맴도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기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서 내 열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조셉과 마가렛 미코 부부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안전한 집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 할 일들을 놓고 먼 나라로 떠나 역경과 병, 심지어 적대 행위까지 겪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부에게는 그러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1: 마쿠시마리, 우리가 지금 태풍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하네요.
2: 태풍 때문에 북쪽으로 너무 멀리 나와 있다는군, 마가렛.
1: 그게 무엇이든 너무 무서워요, 조. 선장이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함교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2: 어젯밤은 너무 심했어.
1: 애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물건들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보면서요.
2: 폭풍가 끝날 때까지는 정리정돈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서랍장에서 빠져나온 서랍을 주우려고 했다가 손을 세게 맞았어.
1: 난 창문 밖을 한번 내다봤는데 배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난간이 물에 닿았어요.
3: 선장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신 후엔 곧바로 선실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계세요. 오늘 밤 파도가 아주 심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항로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아주 심한 폭풍가 있어요.
0: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분은 목적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조셉과 마가렛 미코 부부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처음으로 조를 성경

0: 공부에서 만났을 때 제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지도하셨던 성경 공부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자신은 장래 기독교 사역을 할 거라고 말했죠. 그 책은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래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죠. 기독 청소년 캠프에 다녀온 후 저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고 저와 저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 미코라는 성은 어느 국적의 성이에요?
2: 헝가리 이름이야. 우리 집안에선 맏아들의 맏아들은 가족의 이름을 계승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셉 미코 3세야.
1: 그럼 선배가 결혼해서 얻는 첫 아들의 이름은 조 4세겠네요?
2: 우리 조부모님은 헝가리 이민자 출신으로 중서부에 정착하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헝가리식 억양 때문에 학교 다니실 때 놀림을 받으셨대.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서부로 이주하셨대. 너희 가족은 어때?
1: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영국과 덴마크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소방관이시고요.
2: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이신데 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1: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조?
2: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는 거야.
0: 우리는 결혼을 했고 조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저는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조는 군목으로 육군에 들어가려 했지만은 어린 시절 전염병으로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대신 조선소에서 시간제 용접공으로 근무를 했죠.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움으로써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우리 둘째 아들 폴이 태어났습니다.
2: 오늘 맥아더 장군의 연설 들었어?
1: 네, 아주 진지한 연설이었어요.
2: 그의 말이 맞아. 이번 일은 일본에 복음을 전할 전례가 없는 좋은 기회야.
1: 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2: 내가 어렸을 때 한 선교사님이 우리 주일학교에 오셨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난 늘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어. 지금이 기회야.
1: 일본에요?
2: 응.
1: 여기서의 사역은 어떡하고요?
2: 이곳보다 일본이 우릴 더 필요로 할 거야.
0: 조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아들들 혹은 다른 승객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맑고 차분한 밤에 저는 갑판 위를 산책을 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캄캄했고 별들이 밝게 빛나서 온 사방의 수평선을 별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산책 후 저는 침실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1: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0: 밤중에 폭풍우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배가 마치 활 모양으로 휘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누운 채로 떨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 주님의 손에 이 배와 화물과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마침내 주일 아침이 밝았는데 폭풍으로 인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많은 물건들이 갑판 위에 흩어져 있었죠. 나중에 조가 예배를 인도했고 그 예배에 선장과 두 명의 해경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2: 반복해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의로운 오른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0: 오후 중반에 폭풍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우리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2: 아, 정말 심한 폭풍우였어요.
3: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폭풍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1: 산실 내 모든 물건이 나뒹굴었어요. 저희 화물이 무사한지 궁금해지네요.
3: 짐은 안전합니다. 겨우 전체 선적 분량 중 5분의 3만 채우고 있죠. 짐을 더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선장님은 그 폭풍 중에도 항해를 정말 잘하셨어요.
3: 저는 전쟁 중에 많은 배들의 선장을 맡았습니다. 레이테성과 민드로섬에서는 수백 번이나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가미카제 공격기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아, 정말 그렇네요. 주님과 선장님의 손안에 있으니까요.
0: 하지만 또 다른 큰 폭풍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저희 큰아들 소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엄마? 12월 3일에 있었던 폭풍우가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며 보냈죠. 아침에 승무원 한 명이 우리를 살피러 왔습니다.
4: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1: 아니요, 괜찮아요. 애들도 다 잘 지내요.
4: 저도 필리핀에 애가 둘이 있습니다. 4살 된 아들과 2살 된 딸이죠.
2: 그렇다면 아드님은 전쟁 중에 태어났겠군요.
4: 예, 저희 가족도 도피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남은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요. 남자, 여자, 아이들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살해했죠.
2: 저희도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들었습니다.
4: 전쟁 때가 아니면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공손하고 정직하죠.
2: 오직 주님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저희가 일본에 가는 길이랍니다.
0: 12월 4일에 있었던 폭풍우는 산더미만한 파도와 바람이 배 위로 먹잇감을 찾는 듯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탁자와 의자들이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조가 넘어져서 그 파편들에 세게 맞았고 그는 어깨와 고관절 그리고 발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 식사를 가지러 갔고 선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심정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셔서 선장은 늘 저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었죠. 12월 7일엔 강풍과 비를 동반한 또 한 번의 폭풍우가 찾아왔고 날씨가 잠잠해질 때마다 선장은 전 속력을 내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이 되었죠.
1: 아, 육지예요. 봐요. 멀리 육지가 보여요.
2: 그래. 일본 해안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우리가 탄 배는 곳곳에 침몰한 배들을 지나서 요코하마 항구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건물들이 해안에 있었죠. 우리 배가 항구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보 한 통도 역시 우리를 반겼죠. 바다에서 보낸 2주 동안 시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이 늦었기 때문에 그날 밤은 배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한 차에 좁게 구겨타고 갔습니다.
5: 선교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요코하마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2시간 만에 모두 불에 타버렸죠.
2: 아, 그 수많은 건물들이 모두 불살라졌군요.
5: 여긴 더 이상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다시 예전의 농촌 마을이 됐어요.
2: 전화는 쓸 수 있나요?
5: 네. 하지만 전화 한 통 하는데 약 4시간이 걸려요.
2: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의 내용이 그리 뚜렷하진 않지만 돌아가신 분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5: 아, 그 일은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2: 적어도 아버지는 주님을 알고 떠나셨으니까요.
1: 아, 여기는 춥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지 않아요.
5: 물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식량이나 의약품, 옷도요.
2: 저희가 사람들에게 줄 의류를 많이 갖고 왔어요.
5: 어머나 세상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군요.
6: 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죠?
5: 수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2: 저희는 여기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5: 네, 저기 메가더 장군의 본부가 있고요. 일본 왕궁의 땅이죠. 저곳은 새해 문을 개방해요.
2: 저희 트레일러가 내려줄 때까지 어디에서 지내야 하죠?
5: 큰 집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 댁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0: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30톤 분량의 물자를 저장할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하는 언어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40명의 일본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죠. 그 후 주와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2: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모였어. 일본 아이들이 말씀 읽는 소리는 정말 놀라웠어.
6: 그래요. 나 이제는 정말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2: 우리에게 일본어 연습할 기회가 더 많이 있어.
6: 듣기는 더 수월할지 몰라도 아직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일본어 순서에 맞춰서 다시 생각한 후에 그 말을 해보려고 시도하면 아, 너무 피곤해요.
2: 무슨 말인지 알겠어.
6: 이우야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일본어랑 많이 싸워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동안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2: 어떤 싸움?
6: 그들의 문화가 우리 문화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2: 그렇긴 하지. 인력고와 오토바이가 같이 다니니까.
6: 난 아직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관습에 익숙치 못해요.
2: 그럼 이렇게 말해. 할렐루야라고.
7: 안녕하세요, 밀커 목사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7: 예, 두 분이 일본에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2: 네, 이 사람은 제 아내 마가렛입니다.
7: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의사들입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자들이죠.
2: 네 분이 모두 다요? 정말 놀라운데요?
7: 네. 저희는 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2: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7: 믿음의 병원이죠. 폭격을 당한 교회의 지하실에 있거든요.
2: 여기 의사분들께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7: 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병을 얻었어요. 기생충병과 결핵이죠. 아,
2: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의료용품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주일 성경 공부반에 오셔서 저희가 갖고 온 전염병 치료약품들을 관리해 주셔도 돼요.
7: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미국에서 갖고 온 페니실린 두 상자를 드릴게요.
7: 아, 저희는 약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데요.
2: 아,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7: 페니실린은 여기서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2: 이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마치 구원처럼요.
0: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의 가정이 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교회의 벽에는 총탄구멍이 가득했고 창문 유리는 녹아버렸습니다. 창틀은 뒤틀린 채로 남아있었죠. 군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병원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일본인의 90%가 결핵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군인들이 경악을 했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통역이 저를 보좌했습니다.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8: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0: 통역이 주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우리 아이들은 두세 벌의 옷을 겹쳐서 입었는데 여전히 얼어붙을 듯 추위에 떨었죠. 예배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을 끝내고 우리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7: 환자들이 나무 벤치에 앉아있죠? 저기 구석에서 작은 수술이 진행이 돼요.
9: 이렇게 창문 사이로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요?
7: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9: 여긴 너무 습기 차고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일하기에 쉽지 않은 조건인데요.
2: 난방은 전혀 안 되나요?
7: 네, 따뜻하게 데운 접시로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2: 여기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죠?
7: 치과 의사 한 명, 의사 두 명, 간호사 네 명, 응급의 두 명, 그리고 네 명의 크리스천 직원들과 한 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죠. 모두 크리스천들이에요.
2: 아우, 그나저나 의사들은 도구를 어떻게 소독하나요?
7: 네, 살균제로 소독하는데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저희가 미국에서 살균제를 여러 상자 갖고 왔어요. 선생님께 두 상자 드릴게요.
7: 고맙습니다.
2: 그리고 요오드, 알루미늄 염화물, 칼슘과 붕대도 드릴게요.
7: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많은 생명을 구하겠어요.
2: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요.
0: 필요한 물자는 엄청났지만은 우리가 가져온 물자는 너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굉장했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초콜릿, 카라멜, 캔디를 나누어 주었을 때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아이들이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 등이요.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맨발의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깨진 창문 안으로 거세게 바람이 부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추위에 빳빳해진 몸을 한 채로 앉아 있었죠. 우리는 일본인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자를 한 트럭 공급받았는데 여전히 내려야 할 짐이 두 트럭이나 더 있었습니다. 오지상이라는 이름의 한 노인이 우리가 짐을 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2: 미안해, 마가렛. 우리 화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요코하마까지 세 번이나 다녀와야 했어.
9: 알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그 여행이 아이들에겐 너무 힘들어서.
2: 우리 창고가 꽉 차서 안에 넣을 공간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아직도 우리가 구호품 의류를 더 많이 갖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9: 그래요. 오지상은 벙어리 장갑이나 입을 코트가 없어요. 그리고 입고 계신 옷의 소매도 짧고요. 너무 추워 보여요. 여기 이 상자 안에 당신이 예전에 입던 스웨터 셔츠가 있던데 우리 이 옷 그 할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해요.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9: 오지상, 여기 이 옷 받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0: 1월 12일에 우리는 요코하마에 있는 크리스천 맹인학교에 갔습니다. 갈 때 캔디바와 분유 그리고 통역을 동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통역은 필요하지 않았죠. 교장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기 때문이죠. 그는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다가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다리를 잃은 1,2천 명의 환자들을 수용한 병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도쿄 지역에서 6개월을 지낸 후 우리는 북부 깊은 지역으로 우리 사역의 터전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었죠. 높은 신분을 가진 한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뛰어난 영어를 구사해서 통역으로 우리와 함께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5: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십니까? 이사야 4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두려움까지도요.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여러분은 인간이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나?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종간의 유사점들은 진화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유인원간의 유사점들은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미생물들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은 인간이 훨씬 더 많이 진화됐음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결론이 종종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바퀴벌레의 뇌에 있는 한 화학물질이 인간의 두 호르몬들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다는 말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신속하게 인간과 바퀴벌레 사이의 연결을 부인할 것이며, 인간과 바퀴벌레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 생물종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CK라는 단백질을 보면, 진화론자들은 가장 가깝게 연관된 동물 사이에서 이 단백질들이 가장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유인원 간의 가장 큰 유사성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CK들을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가장 큰 유사성이 지파리와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을 때 이 해석은 이성적인 판단이 없이 그냥 신속한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주가 부인됐을 때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이 사실 모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성 속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죄는 곧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그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시간대의 많은 분량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저희 비비에는 음악을 선정하고 내보내기 전에 과연 이 음악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온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멜로디는 가사와 조화를 이루어서 가사를 도와줘야 하며 리듬은 전체 음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성경적 기준의 음악적 요소를 갖춘 찬양을 찾고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해지는 찬양은 반드시 청취자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적 성장에 도움을 드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만을 보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도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마틴 루터 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숨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4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5학년 학생들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곧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한 것 같이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학생들이 받고 싶은 점수인 100점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100점짜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쁜 강아지와 고양이, 아주 작은 개미와 거대한 코끼리, 웃기게 생긴 원숭이와 무섭게 생긴 호랑이, 큰 고래와 높이 나는 독수리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무와 풀들을 자라게 해서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게다가 온갖 예쁜 꽃들을 만드셨습니다. 작은 채송화와 큰 해바라기꽃, 빨간 장미와 향기나는 아카시아꽃, 모든 꽃이 씨앗을 만들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는 스스로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적들에게서 보호하시려고 에베소 6장 11절에 간단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함께 매년 산책로를 수백 마일 자전거로 여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주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전거에 몇 가지 부품을 더 붙였댔는데요. 아내의 자전거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달고 또 거리 측정기와 자물쇠를 달아주고 자기 자전거에는 물병을 홀드할 수 있는 물병 홀더를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달지 않아도 매일 자전거를 타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먼 거리를 다녀오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것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고요. 또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이는 그만 이리저리 흔들려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악령과 사탄들과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쏠 때 아마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에 굴복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회의에 빠지죠. 우리의 구원과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제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때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안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전신갑주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게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 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다녔던 신학교 출신 목사님 중에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경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주로 나가실 때는 주로 경비행기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한 분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오하이오주의 캔튼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나침판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멈추게 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항로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큰 호수 위를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예전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빨리 나침판이 고쳐지지 않으면 호수 위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친구 목사님이 초조한 나머지 계기판 위에 있는 땅콩 캔을 집어들어서 땅콩 몇 개를 끄집어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순간 나침판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은 계기판 위에 놓인 깡통이 나침판의 작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장소에 놓여있던 작은 땅콩 몇 개가 비행기 항로를 벗어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만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콩 몇 알 같이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허트러 놓고 망하게 된 케이스가 흔히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가볍게 생각한 행동 하나가 관계성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제가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축복된 일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긴 작은 요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케이스가 좋은 예가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던 때였죠. 첫 번째 성인 일곱성을 점령하고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득 퍼져있던 때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처럼 좋은 승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간 한 사람이 개인적인 탐심으로 숨겨서는 안 될 재물을 숨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을 겪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탈

0: 이 무슨 큰 팩트가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틈새가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덜 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정당한 일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작은 틈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대다수의 일들은 나선하고 좋은 일들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대다수의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예, 근데 복음 전거 선한 일이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곳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선한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틈사이가 보여서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우린 그것을 절대로 허락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삶을 열어가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비방의 대상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선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선한 목적인 복음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져오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이슈가 아니라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돈이 개입된 곳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돈만큼 센시티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위안부 할머니 모금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5년간 88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뭘 했느냐? 부동산 구입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같이 조심을 부탁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사람들, 선한 일을 해도 악하게 만들 사람인데 이와 같은 문제 얼마나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속임수로 돈을 취했다, 또 그들이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은 부풀려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방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이 손상을 입게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문제를 굉장히 케어풀하게 다뤄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교회가 인준한 두 명의 형제들을 함께 보냈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견제도 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자세로 사역을 추진해야지 결과가 더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제들은 설명드린 것처럼 다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과제 중에 최대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게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히게 되고 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과제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진행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필요한 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저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뽑힌 세 명의 인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을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역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갖되 건전한 열정을 가져야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먼저 디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말을 보게 되면 스푸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빨리 움직인다, 열심히 열정을 갖고 움직인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스피드라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빨리 움직이는 것, 스피드죠.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신속히 이루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이 단어를 enthusiasm, 열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열정을 심어주셔서 이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로 달려가게 한 사실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도는 누가 푸시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고린도 성도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열정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열매도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열정을 품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열정을 품어야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 살 수 있게 되고 요구되어 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윌러 크릭 교회에서 만든 훈련 교재 중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이것을 훈련하는 좋은 교재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마스터 라이프가 끝나면 1박 2일 일정으로 수양관에 올라가서 이 교재를 함께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은사를 따라 일하려고 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 교재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what에 대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how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열정을 발견해야 된다.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열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열정의 방향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자꾸 내 마음이 음식 쪽으로 간다,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뭐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겹지가 않다.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몇 시간을 드라이브에서라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패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음식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거나 침을 튀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의 열정은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에 열정을 쏟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동양화에 목단이니 난춘이 국한이 단풍이니 동양화 아시죠? 이 동양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밤새 이걸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오히려 새벽이 가까울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고 생기를 갖게 되는, 왜냐하면 동양화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가는 곳,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열정인데요. 열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열정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지 못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박 같은 것, 세상 향락에 열정을 쏟게 되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에 열정을 쏟는다든가 세상적인 출세에 열정을 쏟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정을 품 때 바른 열정을 품는 것, 건강한 열정을 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 근데 예배를 위한 열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리 환경이 막혀도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 가진 분들 계시죠? 파킹약을 섬기는 사람들,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하냐 물어보게 되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한다는 말을 해요. 이런 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목숨을 걸고 척박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나갈까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 한 분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2주간 동안 터키의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를 떠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여기와 똑같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더 심하고 더 비참한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 부담이 있는 그곳에, 그 척박한 그 땅에 왜 굳이 2주간이나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일까요? 안 가면 잠이 안 온대요. 안 가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이게 열정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열정을 품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열정을 갖긴 갖되 바른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바른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노력한다고 열정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은 순종해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원래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복음 전거자, 이벤젤리스트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에 성공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곳에 좀 오래 머물면서 자신의 사역도 누리고 그냥 거기에서 정착해 살면 참 좋을 텐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약 70km라고 합니다. 제법 먼 길이에요. 더구나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갔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스피드를 내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광야라고 하락했을 때에 빌립은 미적되지 않았어요. 변명하며 다른 핑계되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장 달려가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순종한 케이스입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한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봄을 주고 전해주고 침례를 베푼 결과 이디오피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정을 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부담감을 통해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요. P31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P자는 Proverbs, 이 자문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예, 자문 31장을 경영의 모토로 삼고 미국 내 굴지의 건축회사를 만든 팀 하스 회장이 쓴 책이 바로 P3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팀 하스라고 하니까 꼭 미국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 분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하형록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하자 H-A-A-R-S 하시에다가 S를 붙여서 팀 하스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의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목회지로 한센병 환자촌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센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센병은 저주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한센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천목회지를 그곳으로 택하고 7년을 작정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티마스라는 분은 나병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드러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년이 끝났는데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6년을 더 연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더 하자고 해서 6년을 더 있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어머니는 목회자의 남편의 뜻을 따라 할 수 없이 한센촌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코가 삐뚤어지고 손가락이 뭉개진 나환자들인데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게 쉬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작정한 7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막상 이삿짐을 꾸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꿈에 십자가를 봤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꿈에 나타나고 그때 들려온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데요. 이런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음성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건성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나서서 진심으로 이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6년 동안을 더 섬기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성령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삶도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요.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팀 하스는 유펜에 들어가서 건축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팀 하스 건축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어려운 일을 이곳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사원으로 그 회사를 세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31장을 근거로 그 말씀의 프린스플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건강하고 존경받는 회사가 됐어요. 수많은 단체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좌마의 이사를 맡아서 선교를 돕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정부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출되게 됐던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건강한 열정 이걸 갖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동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디도와 함께 갔던 한 형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디도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력을 하려면 영성이 같아야 돼요. 영성이 다른 사람과 동력하게 되면 피차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즉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칭찬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하트가 남달랐던 인물.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형제가 가진 관심사가 바울이 가진 관심사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에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최대 관심을 두었어요. 두 번째는 동일한 원을 나타냈다. 이 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eagerness, the same eagerness to help,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가 선출을 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도록 세운 인물이다. 실제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동일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기도 동일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동일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동질성이에요. 이 동질성을 가져야지 하나님 분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형제가 누구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과 유사한 영성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서를 보시게 되면 누가는 바울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여정에 동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성령과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과 함께 동력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행할 때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파트너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더 건강해지지 혹시라도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잘 계획해도 인생 자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깨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홍수가 나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두 개의 항아리가 냇물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기로 만든 항아리고 또 하나는 노스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떠내려가자구나. 너가 내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며. 그때 사기 항아리가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말은 고맙지만 제발 내 곁에서 떨어져 줄래. 자네와 같이 가면 필경 내 몸이 깨어지게 될 것이니까. 노트 항아리와 사기 항아리는 같이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부딪히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와 같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좋아하고 예배 소홀히 여기고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 보세요. 뭐 배우겠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볼 것도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동지를 만나야 돼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며 기도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여정을 통과해도 더 아름다운 일을 많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지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동역자를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역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검증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검증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믿을 만해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디도와 동행했던 또 한 명의 형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에 소개된 형제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볼로가 아닐까, 신라가 아닐까, 두기고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하지만 we don't know,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형제는 검증된 일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것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has been proven many times in many ways.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proven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의 인격과 삶과 삶의 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입증된 신뢰감을 가진 사람. 23절을 계속 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를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 이게 사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테크니컬리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만큼 교회에서 신뢰받고 이분 존경받는 인물을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뜻이. 자, 왜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온 교회가 확정해주고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디도와 함께 가겠을까요? 이와 같이 신뢰받는 자를 보내야만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그게 프루븐 되어지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되고 그분이 가자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 봤더니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 잘하고 했던 말 뒤집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분과 저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가 봐도 진실되고 바를 때에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 평소에 늘 부정직하고 비열하게 남의 등이나 치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누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credibility, 복음의 신용도는 우리 삶의 credibility, 우리 삶의 신용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믿을만 해야지 진실되고 바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님 중에 Doug Milland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 아마존의 인디안촌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 있는 인디안들이 이 사람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이라고.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백인들이 그곳에 와서 인디안들을 이용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백인이라는 단어는 절대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밀랜드 선교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원주민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착한 백인으로. 백인은 백인인데 괜찮은 백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의 관습과 생활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자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을 백인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밀랜드 선교사가 상처 입은 소년 하나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발을 닦아주는데요. 발에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이발을 닦아주며 치료를 했을 때 이것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의 사도와 같은 사람, 주님이 보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분과 저를 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삶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일 거야, 저들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코리안, 어글리하고 셀피시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에 신뢰할 만하고 진실된 것이 알려질 때에 복음도 알려지게 되고 복음도 더 힘을 얻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거의 사역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오늘 크리스찬 서클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붙잡게 된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능력은 정치적인 능력도 아니고 물량적인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선한 능력, 이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복음과 진실된 삶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가지신 선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능력이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주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감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하며 힘이 있는 요람입니다. 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가정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가정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과목을 청취하셔서 여러분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현민 강사의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2: 이 클래스는 선교사 후보생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클래스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적인 그 개념이나 문화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뭐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선교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다라고 하면 당신의 선교 개념은 뭔데 왜 선교사 모든 사람이 선교사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전통적인 그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 자기 사는 지역을에서 보냄을 받아서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사실 또 그거는 꼭 그런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네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이제 질문과 응답하는 그런 시간에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몇 년간 살게 되고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좀 시간을 좀 따로 내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저랑 이제 제처랑 준비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숫자가 적진 않은데 그래 오늘은 아주 여러분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냥 그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해도 좋을 것 같은 저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예. 그게 훨씬 더 퍼스널하고 인터랙티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은 홍현민이고 아내는 이제 그 홍기주. 저희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합니다.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에서 일하거든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은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위에 태그라인 하나 붙였습니다. 보내신 분을 통해 배우는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누구를 모방할 것이냐? 누구를 모델링 할 것이냐?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보내신 분을 내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이 밑에 그림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와 저 밑에 태평양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의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하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제가 자주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인구가 한 2억 5천 명쯤 돼요. 2억 5천만 명. 많죠, 그죠? 우리나라에 한 5배쯤 되는 거죠, 그죠? 남한에.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 되죠? 한 뭐 많이 잡아서 한 15%? 뭐 그쯤 봅시다. 그러면은 한 750만쯤 되는 건가? 근데 인도네시아는 크리스찬이 2억 5천만의 10%쯤 됩니다. 그러면 2,500만 명입니다. 그럼 두 나라를 크리스찬 절대수를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가 훨씬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교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는데 남쪽 지역에 크리스티애니티가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반부, 그러니까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 선교 그 크리스티안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걸 배경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좀 해봅시다. 글쎄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요. 아, 요즘에 제가 꽂힌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세요? 이건 후렴이죠, 후렴. 제가 아마 불러드리면 여러분 알 것 같아요. 그,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잘 모르세요?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익숙하죠? 그죠, 익숙하죠.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그,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운 그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아주, 희미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찬성이죠. 그래서 요즘에 흥얼흥얼 자주 합니다. 근데 아직도 3절 가사를 못 외웠습니다. 요즘엔 가사 외우는 게 왜 어려운지. Turn your eyes upon Jesus. 오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요. 보냄받은 자의 영성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The sent,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그럴 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선교사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준비하시면서 이 그 내용을 잘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아세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죠? 뭐 디자이너들은 프로토타입 그러면은 그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드래프팅을 한번 해보는 거, 그걸 보고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프로토타입은 이제 모델링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에는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원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형은 이제 프로토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first 이런 뜻입니다. first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그러면 이제 모양 이런 뜻이니까 프로토타입은 어떤 것의 기본이 되는 모양이나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 원래의 모양. 이런 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의 영성의 모델이 되는 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모델은 보내신 분이 모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샘플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자주 가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아직도 교통수단이 이런 인력거가 있습니다. 요 형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형태로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뒤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면 세 사람까지 앉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릭셔를 타고 다니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이게 이제 릭셔의 원형이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형된 형태이고 동물이 끄는 릭셔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모토라이즈 된 릭셔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릭셔들은 이제 변형된 형태고 이 릭셔의 원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 이렇게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인력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0: 뭐냐면 우리 선교에도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선교사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선교의 원형이십니다. 원형을 통해서 늘 우리들을 돌아보고 원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에 한번 앵커가 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NASB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잘 보이시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에 그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요 번역을 잠깐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나온 선교사가 하니까 이제 다른 버전도 좀 보여드릴 것 같죠, 그죠? 네, 다른 버전은 이제 요즘에 그 빌어슨의 그 메시지가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이 육신과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영광을 아버지와도 같고 아들과도 같은 동일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관대함이 안과 밖으로 참됨이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좀 어떤 번역이 좀 눈에 두드러지세요? 조금 전에 번역하고 오늘 보시는 거하고 이 번역에서 어떤 번역이 좀 이렇게 익스팬드가 된 것 같습니까? 좀 일레버레이션 됐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게 보이세요? 번역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 육신과 피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 부분을 추가했죠. 그죠? 원문에 사실은 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진 피로슨이 자기 묵상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요런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신선한 또는 독창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였죠? 그 전에 있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메시지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셨다는 생각이 평소에 드시나요? 오늘 뭐 아까 그 책 소개할 때 하나 소개됐던 책이 뭐였죠? 오감으로 읽는 성경 그런 거 소개됐었죠. 그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책인데 한번 뭐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로스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으로 영광을 보았는데 그건 아버지와도 같고 아들과도 같은 그런 동일한 영광이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관대함이 안과 밖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진실됨이 참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이제 그 우리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음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NASB 우리 스탠다드 트랜슬레이션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몇 가지를 좀 보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거 한 가지 좀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죠? 보냄받은 자의 영성인데 보냄받은 자의 영성을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관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성의 세 가지 측면을 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조가? 네네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거 하나씩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았을 때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고 동방에서 와이즈맨들이 왔고 또 목자들이 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 만약에 사회 계층의 그 폭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양쪽 양극단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목동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낭만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은 아주 그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이죠. 그러니까 그 두 계층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창조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1장 1절과 1장 14절을 이렇게 컴바인하면 그 무리 없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divine communication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다 담아서 보낸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사소통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 배운 다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You wanna know what God wants to deliver to you? You wanna know what God wants to say to you? 뭐 이렇게 얘기하면 yes. 그러면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번역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라 그러면 그 오리지널 랭귀지가 있고 타겟 랭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랭귀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타겟 랭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있었고 디비니티가 있었고 휴매너티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통역해낸, 번역해낸 분이 있다면 그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트랜슬레이터였다. 뭐를 트랜슬레이션 하셨죠? 하나님을 트랜슬레이션 하신 겁니다. 뭘로? 휴먼으로.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다른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제 그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인데, 오랫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대학 교수들은 몇 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묵상한 걸 모아서도 그렇고, 근데 이 대학 교수님께서는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은퇴 감사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많은 제자들, 동문들, 그 다음에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자리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지난 몇십 년간의 이 캠퍼스의 생활이 참 기뻤습니다. 뭐 이런 이제 회고하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사과하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간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다른 교수들처럼 여러 권의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넉넉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선 자리에 앉았어요. 그 교수는 굉장히 진심이었으라고 생각 들어요. 이거 실화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또는 이제 동문들이, 제자들이 이제 답사를 하잖아요. 그죠?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그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들처럼 많은 연구 그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아쉬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들이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마다 항상 시간이 있으셨고 그리고 시간을 내주셨고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제 생각은 제가 바로 교수님의 책입니다. 제 인생이 교수님의 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동문들이, 동료 교수들이 일어나서 감사의 박수를 치는 그런 그 페어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그 많이 팔리는 지금도 뭐 스테디셀러인, 베스트셀러인 성경도 신구약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책들도 수없이 많이 썼고 우리 지금 코스타의 서점에 가보면 수백 권의 책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정작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는데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번역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있는 학업 과정 가운데 논문을 쓰시거나 또는 뭐 책을 쓰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책은 예수님의 삶을 다시 또 어떤 사람들의 언어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해내는 그런 번역책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책을 안 쓰는 그 핑계도 그겁니다. 저는 책을 쓰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번역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그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 번역해낸 분입니다. 선교사 후보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번역해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익스프레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묵상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선교는 바로 번역이다. 그것은 제가 성경번역 선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름받은 것, 우리가 그 남은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짧게 정의한다면 번역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는 번역입니다. 뭘 번역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삶으로 번역해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번역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러나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는 예수님을 번역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 삶으로.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치 우리의 프로토타입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그 섬에 있는 마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유진 피러슨의 요한복음 1장 14절 두 번째 문장의 번역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사 오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 집에 이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되신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가운데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Among us. He dwelt among us. 이런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친교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Fellowship. 그것을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제 불의 심판, 뭐 의의 심판 이런 것을 담고 있지만 그 심판을 담고 있는 그릇은 뭐였냐면 그 심판의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와의 사귐이었습니다. 그 사귐이란 단어는 굉장히 그 heavy loaded 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집을 그들 가운데 지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그들 가운데 짓겠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열국이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번역을 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한 13년간 아내와 일했지만 저는 이제 저희 단체의 미국 본부에서 일하고 두 번째는 국제 본부에서 일하고 지금은 아시아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을 제가 실천해 보는 데는 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배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사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운동 경기에 승리를 하면 그 운동의 선수들은 굉장한 영광을 안고 또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기쁨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똑같은 수준의 영광과 기쁨이 믿음으로 승리한 당신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희 BBN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BB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상처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희 BBN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송 선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장벽이 있죠. 특별히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 또 돈 때문에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장벽이랄지 문화적인 차이에 서는 장벽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장벽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열등감이나 두려움, 또 마음의 상처나 편견 같은 것이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케이스가 어떠하든 또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이든 우리 이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장벽을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인디아나에 있는 폴듀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흑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마른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8살까지 다리에 보조를 끼우고 생활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딸의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세요. 잘 걷지도 못하는 딸을 놓고 더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아버지가 또 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매일 몇 시간을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4년째 되는 해 그 아이가 보조를 떼고 걷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47명의 반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했습니다. 고 2학년 때는 테네시주의 육상 대표로 뽑히더니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던 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자의 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의 장애가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 마음의 장애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장애도 깨뜨릴 수 있다는, 어떠한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여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할 때에 세상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장벽

0: 장벽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첫 대면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신 그 날짜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첫 부활절 저녁 예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데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일요일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것이 기독교 사상 최초의 부활절 예배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크리스천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데이라는 단어보다는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공일이라 그랬죠. 빈날.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런 개념은 참 아쉬운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된 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첫날 부활절 첫 예배를 드리려고 제자들을 방문했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폐쇄된 공간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산헤드린의 병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이 직면한 첫 번째 장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포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즉 두려움에 붙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장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실 때에 큰 사명과 비전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들게 하고 땅끝까지 파송시킬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려고 달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갇힌 공간에 엎드려 숨어있는 한 기독교 새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위대한 소망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엎드려 숨어 지내는 한 기독교의 새 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얼더문가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비전과 꿈이 있는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만일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숨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어떤 케이스든 이것을 반드시 깨뜨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비전을 향해 바르게 전진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꿈도 성취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을 깨뜨리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세 가지 장벽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벽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묵상해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장벽도 얼마든지 깨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장벽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선포할 때에 두려움의 장벽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난 후 첫 마디, 제일 처음 던진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던진 말씀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나오는 인사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뭐 잘 지냈니? 아침 먹었니? 그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냐? 뭐 Hi, Hello 이런 식의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누는 샬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선포한 샬롬은 그런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신적 능력을 가진 샬롬, 디바인 파워가 있는 샬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함께 담긴 선포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차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계속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공포 가운데 있던 그들 마음의 공포가 떠나가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된 케이스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주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샬롬의 선포예요. 그때에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문제가 잠잠하게 수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또 한밤인 거로 누가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채같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 제자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나의 삶을 덮치고 있는데 편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문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에 가진 돈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체 한 개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상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렌트비 내는 것도 못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쫓겨날 판입니다. 가진 돈은 다 털어넣었고 사업은 망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식구가 거리로 쫓겨날 판인데 잠이 오겠어요? 그 말씀이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이거를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케이스예요. 풍랑은 몰려오는데 항의가 몰려면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계속적으로 몰려와서 배를 덮치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에 캄캄한 풍랑이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뚫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소위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안심해, 평안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실제로 풍랑을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주님의 샬롬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That's gonna be okay.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차원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시면 실제로 문제가 떠나갑니다. 실제로 풍랑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요가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나? 혹시 설교 끝날 때까지 궁금해가지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실까봐 지난번 우리 특세동안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자기 아드님 그 병에 걸린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집사님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벤트도 많이 깎아주시고 또 프랜차이즈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소요가 일어나고 복잡하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한번 오셔서 만지시면 샬롬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샬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샬롬을 선포하면 가정의 소유가 가로앉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샬롬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사건들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장벽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직면했던 장벽이 불신앙의 장벽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장벽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빠진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모임에 가든지 항상 이런 분이 계시죠. 꼭 빠지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명의 제자 중에 빠졌던 분,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첫 부활절 저녁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빠졌어요. 이 도마라는 이름 자체는 상둥이란 뜻입니다. 디두모도 마찬가지예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람으로 도마, 헬라말로는 디두모, 영어로는 토마스,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상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도마의 이름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상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도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분의 본래 이름은 주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도마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만남을 갖는 첫 부활절 저녁 예배에 그분이 빠졌어요. 이건 굉장한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모이는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부활절 첫 예배에 이분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바쁘시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빠진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빠진 그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큰 영광 나타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도마는 아쉽게도 첫 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고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토마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0명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랬으면 10명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그래야 될 터인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신앙의 장벽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장벽이 있으면 뭘 보여줘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누가 와서 어떤 간증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마의 캐릭터, 성격을 설명할 때에 몇 가지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emotional. 도마는 좀 감정적인 면이 있는 분이었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했을 때에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 모두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분이 도마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조금 부족하고 욱하는 감정으로 앞서는 사람. 두 번째가 curious.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길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 아주 호기심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과 길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가끔 교회 보면은 엉뚱한 것에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쓸데없는 것에. 다른 사람 집에 뭐가 있는지 그게 왜 궁금해요?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오셨든지 색깔을 뭘로 바꿨든지 그게 뭐가 궁금해요? 쓸데없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발휘하느라고 진짜를 놓치는 경우. 도마의 경우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궁금했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스캡티컬. 이와 같이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져야 되고 물어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성품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자, 첫 부활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여덟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예, 여덟 해가 돼야지 원래 요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xt Sunday, 그 다음 Sunday.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지표를 가지고 모였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예 이 주의 날을 예배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네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게 했을 때에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면 질문할 수 있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의심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마를 너무 혹평한 나머지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더라도 진짜를 알고 싶어서 하는 의심은 정당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스캡티컬했지만 he was serious, sincere했어요. 그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그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순간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즉 복음서에 기록된 신앙 고백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예들은 흔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많지만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도마가 직접 My Lord and my God이라고 대답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사실은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성육신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직접 1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도마를 무조건 의심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마는 정직했고 신세월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참 좋은데 여기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믿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직접 확인한 후에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보지 않고도 너가 만일 믿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믿게 되는 것이지 어떤 팩트를 정리하고 무엇을 만지고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면이 참 아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도마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아마도 주님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나같이 지냈는데 그래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아직까지 몰랐느냐? 네가 나를 만져본 후에야 비로소 나를 고백하느냐? 이런 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져보았기 때문에, 확인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계산해서 계산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지 않았더라도 만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드릴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의심이 가고 확실치 아니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계산,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아니해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두려움의 장벽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샬롬의 축복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장벽이 불신앙일 경우에는 보지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또 내 손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장벽이 무능력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무능력함의 장벽인데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는 무능력의 장벽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송을 말씀하는 것일까? 어떤 사역과 어떤 비전을 말씀하는 것일까? 23절과 연결시켜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 되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죄를 사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 때문에 나타날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 받지 못한 채 그냥 있다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그들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바처럼 제자들은 굉장히 미련했습니다. 덤했어요. 제자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다시 또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와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들에게 맡기고 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직접 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었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부터 빚으신 후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장차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50일 뒤에 즉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때 임하신 그 성령님은 열한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예수의 복음이 덮기 시작한 근거가 되었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은 존재합니다. 두려움의 장벽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생활적인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케이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은 장벽이 우리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케이스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장벽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To those who love evil rather than good and falsehood than truth. 오늘 시는 마스길인데요. 마스길은 명상시이면서 교훈시입니다. 오랫동안 묵상하고 교훈을 받도록 기록된 시죠.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밀고 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인 후에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본문은 이 엄청난 대학살과

행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혈안이 된 때를 기다리며 그 정보를 통해 자신의 성공 출세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남을 죽이며 자신을 살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하십시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로 쓰일 만큼 중요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자비죠. 언약적인 돌보심입니다. 언약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상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기인하는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비록 무자격이고 죄밖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사악한 계획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허탄한 계획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헤세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혀를 소유하라고 도전하십니다. Have a tongue that saves people. 오늘 시편 52편 본문 2절에 다윗은 도에게 혀가 심한 악을 꾀하였다고 지적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고 꾸짖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삭도라는 말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쉽고 명확하게 번역했죠. Your tongue plots destruction. It is like a sharpened razor. You who practice deceit. 너의 혀는 멸망을 계획하는구나. 너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이 사기를 행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도칼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나죠. 옛날에는 조폭들이나 학교 앞에서 노는 친구들은 다 면도칼 들고 다녔습니다. 면도하다가 베어본 남자들은 다 압니다. 날카로운 면도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혀가 그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에게 왜 이런 저주를 퍼부으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 에돔 사람 도액의 혀는 참소하는 혀요 죽이는 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참소하였고 그 결과로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넘겨주었다고 의도를 왜곡하여 밀고 해버린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의도의 왜곡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에게 밀고를 받은 사울왕이 분노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소집하고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 명령했으나 군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두려워하고 주저하자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도액은 제사장 마을인 높당에 가서 제사장의 가족들마저 모조리 살육했습니다. 삼족을 멸한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혀에서 시작된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게 사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내 혀는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혀를 돌아보십시오. 죽이는 혀는 아닙니까? 요즘 맘 카페의 역기능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미확인 소문이나 주장을 가지고 퍼뜨리고 신상 털고 집단 공격하여 교사를 자살하게 만들었죠. 육아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설립 초기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목표물을 향해 인신공격과 갑질과 정치적 편향으로 악명을 떨치는 무서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

0: 적인 저항을 초래하여 맘카페 해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칼보다 무서운 혀임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왜 인간은 도액처럼 참소하고 죽이는 혀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나 미담이나 좋은 소식에는 침묵하다가 나쁜 소식이나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웅변하는 것이 인간의 주특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니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시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남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남을 해치고 죽이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면도칼처럼 우리의 말이 참소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혀를 다스리는 믿음의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면도칼 인생으로 남을 해치는 말만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 남을 살리고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비난하라고 속삭입니다. 남을 비난하면 재밌고 맛있고 즐겁고 짜릿합니다. 시간도 잘 갑니다. 비난하면 속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난보다 재밌는 영화나 음악이나 연속극이 없습니다. 비난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비난당하는 대상자를 억울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일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의 전 인격을 한마디로 단죄하고 정죄하는 중차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금지하는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 직접 주셨습니다. 비방하면 자신도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되리라 하셨고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박힌 전봇대를 뽑고 나서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논하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남을 참소하는 일을 직접 거론하며 참소하지 않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0장에는 그런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시며 시편 140편에는 그런 혀를 뱀의 혀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사람이 독사처럼 면도칼처럼 죽이는 독을 휘두르며 살아야 합니까? 도액 한 사람으로 인해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전체가 학살당했습니다. 저주의 혀가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살고 세움받고 회복되는 살리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2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악한 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God's judgment and people's sneer are waiting for those who have wicked tongues. 5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Surely God will bring you down to everlasting ruin. 영원한 파멸로 내려앉히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면도칼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독을 품고 참소하며 말에 그치지 않고 손과 발로 말의 사악함을 실천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액이 평생 일구어놓은 업적과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액을 뿌리째로 뽑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목이고 강조를 하고 싶으면 셀라를 사용했겠습니까? 셀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에서 68번, 하박국에서 3번, 총 성경에 71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셀라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음악적인 고음 다음에 쉼표 등으로 추측됩니다. 즉 하이라이트 뒤에 고음 부분에 절정해서 잠시 쉼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면 고음으로 부르고 바로 다음에 넘어가지 않고 잠시 쉬겠습니까? 그래서 음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를 부르다가 갑자기 포르테라고 하지 않듯이 말이죠. 셀라라는 강력한 강조 효과를 쓰면서까지 성경이 강조하시는 것은 혀를 면도칼처럼 놀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도칼 인생에게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인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혀로 참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도 혀를 조심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혀로 남을 죽이던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를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과 악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혀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이 비웃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혀로 남을 참소하기 시작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칠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조해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말의 파괴력을 심각하게 헤아려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심판받고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혀를 사용하는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O Lord.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내 입술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편 52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8절 말씀인데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Trust God like an olive tree flourishing in the house of God.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판하며 담는다는 무서운 말이 있죠.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절에 보니 다윗처럼 반면교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모두가 도액처럼 할지라도 나는 죽이는 혀가 많을지라도 나는 모두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며 사는 것이 아무리 재밌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겠죠. 성경 말씀은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내가 변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듣고 믿고 받아야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빛이 변하고 다 죽어버린 감람나무가 되어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함과 건강함의 대명사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데 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랑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혀와 입술이 부끄럽다면 전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입술을 소독하고 청소하십시오. 놔두면 내 입에 곰팡이가 피고 썩습니다.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입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만 들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에 있는 ITL 카드를 한번 신청하셔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고요. 또 뒷면에는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해답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8번째 평양에서 손님이 도착했다는 말에 주기철 목사는 얼굴이 굳었다.
1: 아니, 평양이라고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저, 들어오이소.
1: 아,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기철입니다. 아, 그런데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3: 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시죠? 산정현 교회라고.
1: 아이, 그럼요. 알다 뿐입니까.

0: 일 거예요.
1: 답답하니까니 기로티오, 답답하니까니.
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기다리면 좋은 소식을 주시겠지요.
1: 에이고고고 답답하고만은.
2: 장로님 계십니까?
1: 이거 이 또 누구네 답답해 죽겠는데.
2: 누구요? 아, 접니다.
1: 아이고, 고당 선생이 웬일이십니까?
2: 답답해 하실까봐 내 진정을 시키러 왔지요.
1: 기르티 하나도 내리고 조 장로님을 찾아뵈려고 했시오.
2: 아, 그러셨습니까? 무슨 일로요?
1: 하고 저고 답답해서리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연락 온데 없습니까? 주기철 목사님한테서리고 편지 같은 거 말입니다.
2: 아마 지금쯤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1: 하고 내려올래고 성격이 이래서리 이거 안절부절이나 하고 있고. 장로님 거저 오시기는 오시가디요.
3: 오기는 올까요?
4: 누가 말인가?
3: 그 주 뭐 있지 않습니까?
4: 주기철이 말인가?
3: 아, 예, 주기철이요. 마산에서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안 올 수도 있겠죠.
4: 저는 주기철이 안 올 것 같나?
3: 잘은 모르지만은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건 말입니다. 가뜩이나 산정인 교회 때문에 복잡한데 그런 자가 오면은 또 골머리를 썩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규찬 목사 때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요.
4: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야. 아,
3: 저, 어느 교회 말입니까? 산정인 교회 말인가요?
4: 마산에 주기철이가 있는 교회 말이다.
3: 아, 문창교회요.
4: 문창교회가 주기철을 놓아주지 않으면 주기철은 올 수가 없다.
3: 그 노예도 아닌데 놔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4: 겐조, 넌 아직 저들의 세계를 모른다.
3: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교회가 안 놔준다고 평양으로 못 올까요?
4: 저들이 믿는 종교는 아주 특별하다. 목사에 의해 저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도들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이 있다.
3: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주기철인가 하는 자가 온다면 강규찬만 하겠습니까? 우린 강규찬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까짓그 오라고 하죠 뭐.
4: 겐저, 난 말이다, 강규찬이보다 주기철인가 하는 자가 더 두렵다.
3: 아니, 저 천하의 닭가무라상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요? 주기철이 두렵다니요?
4: 틀림없이 그잔 이곳 평양에서 소란을 피울 것이다.
3: 설마요?
4: 아니야, 틀림없이 조선을 움직일 것이다. 틀림없이.
5: 그랬다. 그들의 예언대로 주기철 목사는 평양뿐만 아니라 대한을 움직이는 목사가 되었다.

0: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1: 아, 나보고 평양으로 올라가자 이겁니까?
2: 이렇디요.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시디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주시라요. 예, 목사님.
1: 내가 고당 선생님께 전보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 아직 이곳을 떠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내가 가면 이곳 마산과 경남 지역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올라가십시오.
0: 자, 목사님,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평양이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배운 평양신학교가 일본에 의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고요.
2: 차라리 문을 닫게 되는 것이 낫겠지요. 외놈들에 의해 학교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자우요. 예?
0: 조만식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3: 주기철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의 뇌리 속에 지난 전보가 떠올랐다.
4: 이복의 소양, 내 자네에게 스승으로 부탁을 하겠네. 우리 산종현 교회가 아닌 나라의 운명이 자네의 기도와 말씀 속에 달려있네. 주군, 평양으로 와서 조선의 성지를 지켜주게. 이곳에서 바른

0: 신앙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죽은 이 늙은 스승이 부탁하네.
1: 아, 저 목사님.
2: 저 목사님.

출연 정훈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분야, 즉 피아노나 농구나 헬스 등의 분야에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원한다면 규칙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빠짐없이 하루 한 번은 세상에 대해서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없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당신의 자녀를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 믿음으로 사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를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2: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선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0: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1: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날 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0: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를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

0: 것이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1: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든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제7장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흉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비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하기를 시도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서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음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시작하면서 10장은 앞선 사도 바울의 그 변화와 예루살렘 교회의 소개됨, 그리고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어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 장면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어들었어요.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자, 보죠.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의 경력은 장교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름대로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그의 친족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존전에 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지닌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쌍한 이교도, 즉 하나님을 알지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선량한 이교들은 어찌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하게도 되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초기 8년 동안 교회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성전에 가서 많은 유대의 관습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은 사마리아에 침투되어져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기는지 또 여시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데 같이 좀 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편견이 심하고 종교적으로 고집스러우며 매우 극단론자인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컬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진행을 지시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사역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야 했고요. 성령께서는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는 그 일을 직접 지시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환난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어떤 것이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5절 6절을 봐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으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큰 통 속에 감추인 어떤 향기가 그것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있는 피장의 집을 찾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는 바울이 지니고 있는 만큼 넓은 도량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바울이 가졌던 배경이나 학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두 다르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와 모든 종류의 곤충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13,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하랍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에 순간 크게 당황을 하게 되죠. 그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는 그가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별 차이가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씀하심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마음을 넓히고 무엇이든지 먹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는 더 이상 모세 율법하에 있지 않으며 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그와 똑같은 조건 하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고기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배탈이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것이 주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죠. 15절로 가보실까요?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참,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건 못 잡아먹습니다. 이 율법이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인데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마도 뭐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7절로 22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자다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라로 가야만 했죠. 고넬료로부터 온 소수의 그 파견단이 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고 고넬료의 집으로 와 달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23절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한데 불러 모았던 거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는 여전히 이방인이요 이교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사람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역시 여러분이 엎드리는 것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런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있는 고넬료를 당장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참 보기 아름다운 장면이죠. 27절로 28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것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전히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약간의 의아심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첫 메시지를 시작할 때 그만 설교의 첫 번째 원칙을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말은 친근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것은 대단한 모욕이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처음 느낌을 말씀드리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 조금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저는 전에 이방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코 간 적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느 누구도 깨끗이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 친근하게 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그 첫마디가 저는 이런 더러운 곳에는 결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것도 깨끗이 않은 것도 없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메시지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이어지는가 보실까요?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다 놀래게 한다고 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곧바로 시작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나 싶어요. 종종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툴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퉁명스럽게 접근하기에 우리의 전도가 종종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전도를 시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에 전념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한 친구를 위해서 혹은 뭐 잘 이렇게 모르지만 그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고 있었다면 그에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강함과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매우 주의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곧바로 걸어가서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질 것인지 우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당신은 제게 이 사람을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30절로 33절을 봐볼까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게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참 귀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일이든 뭐 나라의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조종하시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지배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배주관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니 이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통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 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던 사렙다 과부의 집안에 찾아온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일은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이제 살아나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이제 축복을 해주셔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던 하일랜드 파크 베티스 철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하일랜드 파크 베티스 철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한 학교가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릴 로버스 목사님인데 저분은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세요. 저도 저분을 만나 뵙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참 저렇게 멋진 목사님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시작한 사역 중에 캠프 조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 같은 사역입니다. 근데 그 캠프 조이라는 그 사역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조이라는 딸이 저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이름이 조이예요. 저희 딸 이름도 조인데 저 목사님 딸 이름이 조이였어요. 근데 그 딸이 어릴 때 그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잘 그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어릴 때 딸이 죽은 거예요. 조이라는 딸이. 그래서 저 목사님이 그 딸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떤 수련을 시작했는데 그 수련의 이름에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서 캠프 조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90세가 다 돼가는 그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90세가 다 돼가는 그 연세의 설교를 하시는데도 어릴 때 먼저 간 조이 딸을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딸 죽은 지가 언젠데 8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분 마음속에는 그 딸로 인해서 슬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남편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보살펴준 그런 여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지어서 선지자 대접해준 고마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은 고사하고 아들을 잃는 그런 큰 고통을 이 여인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은 여러분 뭐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주시지 않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죠.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과는 고통 중에서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탓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

0: 선지자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두어 개 죽고 있을 때예요.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던 차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죠. 엘리야 선지자 못 만났으면 이 모자는 그날 그거 해먹고 며칠 뒤에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은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따먹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를 탓했어요? 하와를 탓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에게 탓을 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무엇을 탓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능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 죄인의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인간의 본능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누구 탓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먼저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이 죽은 개를 당장 가서 목을 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지금 사실 다윗은 안 그래도 열 받는데 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옆에 와서 찝쩍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냥 거기다가 분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당장 목을 쳐라.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저주하게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는 판에 처자가 저주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8절을 계속 보시면 이 여인은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결국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고 죄책감 갖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다윗 왕이 좋은 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아기가 병듭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좋은 의복 입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탓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이 어떻게 내 탓입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가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 그 아기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 종이 이 집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요.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항의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식어가는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아기가 죽었으니까 몸이 이제 슬슬 식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어가는 아이에게 자기 체온을 전달하려고 식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몸을 덮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 다시 살려주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숨이 끊어진지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숨이 끊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이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알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기절한 사람하고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나죠. 기절한 사람은 숨을 쉬지만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쉽니다. 죽은 사람과 기절한 사람 누구라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끝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번에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은 아이였어요. 그 다음에 22절 끝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의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넘겨줄 때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슬픔 중에 빠진 그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제일 좋을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하겠어요? 왜 우리 사역자들이 왜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겠어요? 돈 벌려고 사역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목회하는 것 진짜 싫습니다. 저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팍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 재미없어요. 그런데 왜 목회하느냐? 영혼들 살아나는 그 재미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보람이 있습니까? 영혼들 살리는 이 일이 보람이 있으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영혼들 살아나는 거 보면 구원받는 거 보면 기쁘지 않아요? 돈 벌 때보다 여러분 그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전도하고 더 구령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여자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지금까지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 여자가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체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실제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알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잠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실제 하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많이 깨달은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못 깨달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고통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신이 확 들죠. 물론 그전에도 알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통을 거친 뒤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까 제가 리 로버슨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에다가 사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리 로버슨 글씨 크게 쓰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얻어뒀는지 제가 잃어버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도 언젠가는 축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렇지 않고 내 여기 단단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균열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자, 그 가짜거든요. 땅의 티끌주에서 무슨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성, 그 자,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으로 체득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마귀가 심어준 그 똘똘 뭉쳐진 그 자.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안에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난, 상처조차도 안 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혹 하면서 사십니까? 평소에 살아가실 때 나는 누구인지를 그런 질문하고 사세요? 그런 거 안 하고 사시는데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이 아니래. 나는 누구인지 질문 안 하고 산대요. 너무 어렵죠, 이런 질문. 좀 쉽게 질문할게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대답은 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내 것이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 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들, 내 몸 이거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게 대답이 쓰고 안 나와요. 그 뭐 한음과 우선 그 이야기에 나옵니까? 자기 집에 담이 있는데 감이 이제 담넘으로 가는 거죠. 담넘으로 가니까 그 나쁜 옆에 이 심술 궂은 사람이 다 따먹는 거죠. 왜 우리 감을 따먹나 하니까 이 담에서 감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서 이게 내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뭐 오성과 하는 그 얘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나고 이 젊은 애가 그 심술 궂은 영감 집에 가세요. 옛날에 한지잖아요. 문 주무로 팍 찌른 거죠. 문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주먹이 누 거냐? 야, 이놈아, 그게 니 것이! 이러니까. 그 감나무 그 우리 거거든요. 결국 내가 누구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이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 것이냐?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만

대학생이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심리 테스트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 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실무한테서, 이거 특이한데 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상담학 소장님한테 질문하겠다고 질문해보는 거죠. 근데 당신 이런 테스트는요, 당신 지금 애인이 있습니까? 아주 남자에게. 없습니다. 당신 애인이 왜 없는지 아세요? 없는 이유는 조상 중에, 불에 타서 죽은 조상이 있대요. 화재로. 그 조상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애인이 없는 거니까, 이걸 물로서 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로서 꺼야 되는데, 그게 한 1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나 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리고선 상담해주면서 빨리 은행 가서 9만 원 찾아오라 그래요. 이게 서울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대요. 길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 만나면, 잘 대처를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어떤 사람 700만 원도 뜯긴 사람이 있대요. 700만 원. 그런 말에. 왜 그런 말에 들어가요? 당신의 조상 때문에 지금 당신이 재앙을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재앙이 안 온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700만 원도 줬다는 말은 내 인생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화가 오면 안 되고 벌을 받으면 안 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에 들어간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이 종교성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다?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에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시작,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인간이 되었어요. 선악을 따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때부터 선악을 따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 죄라 그래요. 윤리도덕적인 거, 뭐 살인간음 이것도 다 죄지만 그건 죄인이라서 나오는 열매이죠. 근원적인 죄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두 가지 악.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첫째 죄가 뭐라고요? 첫째 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서 그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하는 게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100%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피조물의 자리란 말이죠.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몸에서 잘리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내지. 내가 내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내로라 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내로라 하고 살고 싶은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게 자기 명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형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확장시키고 내 삶이 잘되고 내 삶이 성공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좋은 곳에 가겠다는 자기 중심성에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전부 가짜예요. 그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을 부름으로 나의 주인됨을 확장시키고 영속화시키고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건데 나는 모른다 이런단 말이죠. 이 더운데 가운 입고 있으니 덥지요.
그러니까

0: 벗으셔도 되는데 여름 가운데서 입고 있는데 뭐 지휘자는 딱 벗고 있잖아요. 앞에서 덥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데 나요 더운데요. 가운 입고 찬양대까지 다 했어요. 그래. 그 누구 위해서 했는데? 너는 너의 주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나는 이 더운 날로 이 양복 넥타이까지 메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 그거 누구 위해서 했는데? 네가 목회한다는 그 교회 성공과 그 교회 발전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노리지 않았니? 난 너 모른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주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복도 받고 천국 가서 상도 받겠다고 이런 노림수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있을 것이고 당신이 없어지라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찬송가 오늘 그 교동문 읽은 거 45번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 중간에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만약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않았어요. 벌은 주세요. 벌은 주시지만 그대로 갚지는 않았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세웠으며 동쪽과 서쪽 안 만나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시고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 뿌림을 아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먼지예요. 우리가 먼지라니까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담아, 히브리 말로 아담아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라는 거죠.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임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주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자기가 안개인 줄 알고 사세요? 정말 자기가 먼지임을 알고 사세요? 땅의 티끌인 줄 알고 사세요? 근데 그 스포츠 선수들요, 참, 그, 야구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왜 침을 땅에 틱틱 뱉어요? 그 테레비 딱 나오잖아요. 아, 더럽잖아요. 그게 또 막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침을 뱉는데 갑자기 땅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 뱉는 사람들 때리면서 야 니도 티끌이고 나도 티끌인데 왜 너 나에게 침 뱉냐 하고 막 땅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이게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먼지임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침 뱉는 정도 아니라 눈만 좀 흘기도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간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는 원수예요. 만약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네 가는 천국에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 뭔지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런데 실제 진짜 땅에 티끌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얼굴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침 뱉었습니다. 그 얼굴에 주먹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겠지. 이방인들은 나는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겠지. 하네야 너 땅에 티끌이야.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너는 용서가 없어. 웃기네. 네가 뭔데? 나는 나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만큼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죄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착한 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정말 착한 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거요.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 자기가 땅에 티끌인 줄 모르는 거. 이게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1: 말은 죽고 싶다 말해도 지금 죽으려면 안 죽어요, 사람들.
0: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난 거,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너, 네가 주인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청지기.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날과 그 때를 미래적인 시간으로 계산해서 날짜를 예측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거요. 엉터리란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이죠.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시간을 예측하거나 특별한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짜를 예측하겠다? 어떤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거 아닌가? 대비하자? 뭐 어떤 섬으로 가자? 어떤 나라로 피하자? 뭐 지리산으로 가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임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도 끊임없이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물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처럼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큰 소리는 칠 수 없어요. 왜? 뭘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저주맹세 부인하며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인하기 전에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큰 소리 치며 따라갔는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부활하셔서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는 그때도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전에처럼 당당하게 한 자리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죽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낫잖아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진짜 죽이라고 한 사람들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낫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적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무슨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문자대로 보면 이렇게 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왕으로 등극할 때 온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보물을 들고 그 메시아 앞으로 온다는 이런 문자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또 육적 이스라엘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예수님의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증인 만들겠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완벽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구도 똑같이? 이방인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성령이만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했나요?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오늘 또 매사는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갔는데요, 지금? 휴가 가세요?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 안 가고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다음 주에 휴가 다 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그게 구원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죠.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자기 부인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이요? 이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요. 이걸 교회라 그러고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혈과육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일하심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의 결정적인 그 완성은 예수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내가 교회를 뭐 50년 다니든 3대째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예수를 이용하는 그건 전부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주 예수 그러죠. 마리아 주여 주여 그러죠. 근데 정말 네 안에 주인이 내가 맞니? 방금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 곳에서 사세요. 그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가정하고 사신단 말. 근데 우리 몸이 죽을 때가는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들, 갈급함들, 내 어떤 소원, 어떤 비전, 목표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여기 단단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균열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자 그 가짜거든요. 땅의 티끌주에서 무슨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성, 그 자,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으로 체득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마귀가 심어준 그 똘똘 뭉쳐진 그 자,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안에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난 상처조차도 안 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청지기 비유예요.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45절부터 보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마디로 청지기란 말이죠.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어디로 멀리 떠나면서 어떤 이제 자기 집 종에게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 때를 따라 집안을 잘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신실하게 자라고 있으면 상 받는 거 마땅해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하면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어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불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언제 오실까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려고요? 먹고 마시고 놀라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가면 쫄쫄쫄 따라다니죠. 조금 크면 어때요? 어디 가자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 볼일에서 엄마 아빠가 한 1박 2일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건 완전히 살판 난 거죠. 엄마 아빠 딱 가고 나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새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런대요 애들이. 그때 엄마 아빠 가면서 이러죠. 얘야,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 뭐 동생 잘 보고 집안 잘 정리하고 또 숙제 잘하고 있어라.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나서는 뭐합니까? 문 딱 나가자 말자 친구 전화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뭐 잊어버린 거 있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요. 생각지 못한 데 알지 못한 데 갑자기 오신단 말이죠. 자,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정리가 되고 또 25장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좀 있다가 믿겠다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벌고 믿겠다고. 하여튼 이런저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분은 이제 은퇴하면 오겠대요. 뭐 은퇴하고 나서 지금 골프 치러 다닌다고 바빠서 못 오신대요 지금. 그래도 팔이 한번 부러졌어요. 병원에 진단 가서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골프 치고 싶어도 발 부러지면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 낫고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러세요. 뭐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그 종교 생활하는 건 나 싫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부자가,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 어떤 부자가 수확이 많아서 창고까지 널려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가득 사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노후 자금도 넉넉하겠다. 뭐 집도 마련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겠다. 나 이제 좀 세상 즐기며 살겠다. 편안하게 살겠다. 라는 분들이에요. 제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이 말씀 그대로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에 당신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뭐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내가 할 말 하고 와야죠. 바로 내질러야죠. 오늘 밤에 당신 영혼 찾으면, 당신 죽으면 이 말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당신은 당신 것도 당신 것인 줄 알고 당신이 벌어서 만들어서 비축해낸 이것도 당신 것 줄 아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의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주님 올 수 있으신가? 지금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성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성도에게는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내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께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이때가 앞에서 봤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라. 알지 못할 때에 평안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아, 이제 좀 쉬어보자. 그때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관리소장이 이 강대상 뒤에 여기에요. 베란다에 풀이 많이 자랐다 그래요. 그럼 열어보니까 정말 풀이 한 1m 자라 있어요. 그게 뭐 바락이라는 그런 풀인데요. 그거하고 또 이런 땡깔, 경상도에서 많은데 땡깔 하는 거 알아요? 예, 네, 아시는 분 계시네. 그게 한 1m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빗물 하수구에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거기 씨앗이 뿌려져서 이만큼 자라, 수풀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뽑혀요. 얼마나 뿌리가 밑에 단단해 박힌, 힘껏 당겨서 겨우 뽑았어요. 뽑는데 비둘기 알 껍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알이 옛날에 여기 부화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창을 닫아놓았더니 여기서 또 이제 알 껍데기에서. 그래서 보니까 알 하나는 수정이 안 된, 무정란이에요. 깨어져서 노랗게 돼 있고, 한 마리는 배가 볼록해가지고 병이 들었는지 죽어서 꼴록꼴록 하다 죽었어요, 보나. 한 마리, 정말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노란 솜털 난 거. 그거 옆에 제가 풀을 깔아서 넣어 놨더니, 이제, 어미 두 마리가 와서 교대로 지금 품고 있어요. 요 바로 뒤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열어보지는 마세요. 아마 얘도 잘 키우면 이제 아마 날아갈 건데요. 어떤 분이 옛날에 한 5, 6년 전이죠. 우리 비둘기 키워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기에 비둘기가. 예배 시간 날아가지도 않았다니까 여기에서. 카톡에 우리 올려져 있어요. 사진에. 그래서 제가 이 왜 비둘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비둘기가 이런 흔히 이런 노래 하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집을 지어. 비둘기 집 안 짓습니다. 제가 비둘기 키워서 내어보는데 비둘기는 집을 안 지어요. 그냥 나무 아주 가지 한 서너 개 물어놓지 절대 비둘기는 집을 안 지어요. 희한해. 얘도 집 안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가 알 세 개 놓고 하나는 부화해서 또 두 마리 하나 좀 병드는 새끼지만 모이를 먹으러 와서 아베나 사겨요. 비둘기는 젖을먹이는 아니잖아요. 사겨서 음식을 사겨서 그걸 우유처럼 죽처럼 만들어서 비둘기에게 먹여요. 어린 비둘기에게. 한 달쯤 되면 완전 성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비둘기가 암수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덮고 있는 그 지붕이 날아갈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비둘기가. 제가 이 비둘기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예요. 새끼 놓고 새끼가 아니죠.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말로 지붕이 날아가듯이 그 놀라운 재앙이 비둘기 애들이 뭐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날이 올 줄 모른다. 우리 깨어 준비하자. 언제 주인이 와서 이 풀을 뽑아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잖아요. 맷돌로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평상시 삶을 살아요, 우리도. 근데 성령이 임한 자와 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실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청지기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딱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 할 때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청지기 생활 잘하면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청지기 잘 못하면 땅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고 뭐 쫓겨나서 슬픔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청지기들 즉 직분 받은 자들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자라 그러면 뭐 서리집사, 1년 임시직이거든요. 적어도 서리집사가 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됐냐면 한국교회에서는요, 주일 성수가 11조예요. 주일 성수가 11조 정도는 해야 서리집사라도 돼요. 그러면 안수집사나 근사나 장로쯤 되려면 주일 성수 11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공적 예배하라면 뭐가 공적 예배예요? 새벽 기도까지 공적 예배입니다. 그거 다 참석 정도 해야 막 장로 근사 투표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널널하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해석하냐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는 다녔고 그래서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가 청지기 생활을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하러 무슨 받고 싶어요? 상 받고 싶잖아요. 복 칭찬받고 싶잖아요. 내가 청지기인데 잘 못하면 벌받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청지기 노릇을 했다. 이건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은혜로 찬양대 잘했는지 은혜로 직분, 집사 직분을 잘했는지 교회 직분을 잘했는지 아니면 상 받기 위해서 잘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 물론 상 주시는 분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나요. 그 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세상에 시기 경쟁하듯이 내가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바라보았다면 이것은 아직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기가 주체된 자기가 주인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단 말이에요.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3: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에게는 스탠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을 온갖 말로 비난하고 무시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링컨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를 국방장관에 채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링컨은 스탠톤을 장관으로 세웠고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에 스탠턴은 관곁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사랑으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의 위대함은 잘 참는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을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좇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세운 그 순결의 뜻이 끝까지 지켜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좋은 방송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것과 함께 저희 방송 웹사이트를 소개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저희 웹사이트 상단을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은혜로운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조셉과 마가렛 미코 부부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안전한 집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 할 일들을 놓고 먼 나라로 떠나 역경과 병, 심지어 적대 행위까지 겪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부에게는 그러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1: 마크시마리, 우리가 지금 태풍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하네요.
2: 태풍 때문에 북쪽으로 너무 멀리 나와 있다는 건 마가렛.
1: 그게 무엇이든 너무 무서워요, 조. 선장이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함교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2: 어젯밤은 너무 심했어.
1: 애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물건들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보면서요.
2: 폭풍가 끝날 때까지는 정리정돈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서랍장에서 빠져나온 서랍을 주우려고 했다가 손을 세게 맞았어.
1: 난 창문 밖을 한번 내다봤는데 배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난간이 물에 닿았어요.
3: 선장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신 후엔 곧바로 선실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계세요. 오늘 밤 파도가 아주 심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항로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아주 심한 폭풍가 있어요.
0: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분은 목적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조셉과 마가렛 미코 부부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처음으로 조를 성경 공부에서 만났을 때 제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지도하셨던 성경 공부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자신은 장래 기독교 사역을 할 거라고 말했죠. 그 책은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래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죠. 기독 청소년 캠프에 다녀온 후 저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고 조와 저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 미코라는 성은 어느 국적의 성이에요?
2: 헝가리 이름이야. 우리 집안에선 맏아들의 맏아들은 가족의 이름을 계승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셉 미코 3세야.
1: 그럼 선배가 결혼해서 얻는 첫 아들의 이름은 조 4세겠네요?
2: 우리 조 부모님은 헝가리 이민자 출신으로 중서부에 정착하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헝가리식 억양 때문에 학교 다니실 때 놀림을 받으셨대.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서부로 이주하셨대. 너희 가족은 어때?
1: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영국과 덴마크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소방관이시고요.
2: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이신데 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1: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조?
2: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는 거야.
4: 우리는 결혼을 했고 조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저는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조는 군목으로 육군에 들어가려 했지만은 어린 시절 전염병으로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대신 조선소에서 시간제 용접공으로 근무를 했죠.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움으로써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우리 둘째 아들 폴이 태어났습니다.
2: 오늘 맥아더 장군의 연설 들었어?
1: 네, 아주 진지한 연설이었어요.
2: 그의 말이 맞아. 이번 일은 일본에 복음을 전할 전례가 없는 좋은 기회야.
1: 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2: 내가 어렸을 때 한 선교사님이 우리 주일학교에 오셨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난 늘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어. 지금이 기회야.
1: 일본에요?
2: 응.
1: 여기서의 사역을...

0: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1: 밤중에 폭풍우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배가 마치 활 모양으로 휘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누운 채로 떨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 주님의 손에 이 배와 화물과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마침내 주일 아침이 밝았는데 폭풍으로 인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많은 물건들이 갑판 위에 흩어져 있었죠. 나중에 조가 예배를 인도했고 그 예배에 선장과 두 명의 해경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2: 반복해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의로운 오른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 오후 중반에 폭풍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우리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2: 아, 정말 심한 폭풍우였어요.
3: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폭풍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4: 산실 내에 모든 물건이 나뒹굴었어요. 저희 화물이 무사한지 궁금해지네요.
3: 짐은 안전합니다. 겨우 전체 선적 분량 중 5분의 3만 채우고 있죠. 짐을 더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선장님은 그 폭풍 중에도 항해를 정말 잘하셨어요.
3: 저는 전쟁 중에 많은 배들의 선장을 맡았습니다. 레이테성과 민드로성에서는 수백 번이나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가미카제 공격기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아, 정말 그렇네요. 주님과 선장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1: 하지만 또 다른 큰 폭풍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저희 큰아들 소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엄마? 12월 3일에 있었던 폭풍우가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며 보냈죠. 아침에 승무원 한 명이 우리를 살피러 왔습니다.
5: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4: 아니요, 괜찮아요. 애들도 다 잘 지내요.
5: 저도 필리핀에 애가 둘이 있습니다. 네 살 된 아들과 두 살 된 딸이죠.
2: 그렇다면 아드님은 전쟁 중에 태어났겠군요.
5: 예, 저희 가족도 도피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남은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요. 남자, 여자, 아이들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살해했죠.
2: 저희도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들었습니다.
5: 전쟁 때가 아니면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공손하고 정직하죠.
2: 오직 주님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저희가 일본에 가는 길이랍니다.
1: 12월 4일에 있었던 폭풍우는 산더미만한 파도와 바람이 배 위로 먹잇감을 찾는 듯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탁자와 의자들이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조가 넘어져서 그 파편들에 세게 맞았고, 그는 어깨와 고관절 그리고 발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 식사를 가지러 갔고 선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심정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셔서 선장은 늘 저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었죠. 12월 7일엔 강풍과 비를 동반한 또 한 번의 폭풍우가 찾아왔고, 날씨가 잠잠해질 때마다 선장은 전 속력을 내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이 되었죠.
4: 아, 육지예요. 봐요. 멀리 육지가 보여요.
2: 그래. 일본 해안이야. 하나님,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담배는 곳곳에 침몰한 배들을 지나서 요코하마 항구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건물들이 해안에 있었죠. 우리 배가 항구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보 한 통도 역시 우리를 반겼죠. 바다에서 보낸 2주 동안 시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이 늦었기 때문에 그날 밤은 배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한 차에 좁게 구겨타고 갔습니다.
2: 선교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요코하마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2시간 만에 모두 불에 타버렸죠.
3: 아, 그 수많은 건물들이 모두 불살라졌군요.
2: 여긴 더 이상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다시 예전의 농촌 마을이 됐어요.
3: 전화는 쓸 수 있나요?
2: 네, 하지만 전화 한 통 하는데 약 4시간이 걸려요.
3: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의 내용이 그리 뚜렷하진 않지만 돌아가신 분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2: 아, 그 일은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3: 적어도 아버지는 주님을 알고 떠나셨으니까요.
4: 아, 여기는 춥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지 않아요.
2: 물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식량이나 의약품, 옷도요.
3: 저희가 사람들에게 줄 의류를 많이 갖고 왔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군요.
4: 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죠?
2: 수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3: 저희는 여기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2: 네, 저기 메가더 장군의 본부가 있고요. 일본 왕궁의 땅이죠. 저곳은 새해 문을 개방해요.
3: 저희 트레일러가 내려질 때까지 어디에서 지내야 하죠?
2: 큰 집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 댁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1: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30톤 분량의 물자를 저장할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하는 언어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40명의 일본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죠. 그 후 주와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3: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모였어. 일본 아이들이 말씀 읽는 소리는 정말 놀라웠어.
5: 그래요. 나 이제는 정말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3: 우리에게 일본어 연습할 기회가 더 많이 있어.
5: 듣기는 더 수월할지 몰라도 아직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일본어 순서에 맞춰서 다시 생각한 후에 그 말을 해보려고 시도하면 아, 너무 피곤해요.
3: 무슨 말인지 알겠어.
5: 이우야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일본어랑 많이 싸워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동안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3: 어떤 싸움?
5: 그들의 문화가 우리 문화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3: 그렇긴 하지. 인력고와 오토바이가 같이 다니니까.
5: 난 아직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관습에 익숙치 못해요.
3: 그럼 이렇게 말해. 할렐루야라고.
6: 안녕하세요, 미코 목사님.
3: 아,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6: 예, 두 분이 일본에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3: 네, 이 사람은 제 아내 마가렛입니다.
6: 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의사들입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자들이죠.
3: 어, 네 분이 모두 다요? 정말 놀라운데요?
6: 네. 저희는 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3: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6: 믿음의 병원이죠. 폭격을 당한 교회의 지하실에 있거든요.
3: 여기 의사분들께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6: 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병을 얻었어요. 기생충병과 결핵이죠.
3: 아,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의료용품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주일 성경 공부반에 오셔서 저희가 갖고 온 전염병 치료약품들을 관리해 주셔도 돼요.
6: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미국에서 갖고 온 페니실린 두 상자를 드릴게요.
6: 아, 저희는 약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데요.
3: 아,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6: 페니실린은 여기서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3: 이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마치 구원처럼요.
1: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의 가정이 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교회의 벽에는 총탄구멍이 가득했고 창문 유리는 녹아버렸습니다. 창틀은 뒤틀린 채로 남아있었죠. 군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병원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인의 90%가 결핵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군인들이 경악을 했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통역이 저를 보좌했습니다.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 통역이 주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우리 아이들은 두세 벌의 옷을 겹쳐서 입었는데 여전히 얼어붙을 듯 추위에 떨었죠. 예배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을 끝내고 우리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6: 환자들이 나무 벤치에 앉아있죠? 저기 구석에서 작은 수술이 진행이 돼요.
0: 이렇게 창문 사이로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요?
6: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0: 여긴 너무 습기차고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일하기에 쉽지 않은 조건인데요.
3: 난방은 전혀 안 되나요?
6: 네, 따뜻하게 데운 접시로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3: 여기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죠?
6: 치과 의사 1명, 의사 2명, 간호사 4명, 응급의 2명, 그리고 4명의 크리스천 직원들과 1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죠. 모두 크리스천들이에요.
3: 그나저나 의사들은 도구를 어떻게 소독하나요?
6: 네, 살균제로 소독하는데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저희가 미국에서 살균제를 여러 상자 갖고 왔어요. 선생님께 두 상자 드릴게요.
6: 고맙습니다.
3: 그리고 요오드, 알루미늄 염화물, 칼슘과 붕대도 드릴게요.
6: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많은 생명을 구하겠어요.
3: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요.
1: 필요한 물자는 엄청났지만 우리가 가져온 물자는 너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굉장했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초콜릿, 카라멜, 캔디를 나누어 주었을 때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아이들이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 등이요.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맨발의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깨진 창문 안으로 거세게 바람이 부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추위에 빳빳해진 몸을 한 채로 앉아 있었죠. 우리는 일본인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자를 한 트럭 공급받았는데 여전히 내려야 할 짐이 두 트럭이나 더 있었습니다. 오지상이라는 이름의 한 노인이 우리가 짐을 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3: 미안해 마가렛. 우리 화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요코하마까지 세 번이나 다녀와야 했어.
0: 알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그 여행이 아이들에겐 너무 힘들어서.
3: 우리 창고가 꽉 차서 안에 넣을 공간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아직도 우리가 구호품 의류를 더 많이 갖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0: 그래요. 오지상은 벙어리 장갑이나 입을 코트가 없어요. 그리고 입고 계신 옷의 소매도 짧고요. 너무 추워 보여요. 여기 이 상자 안에 당신이 예전에 입던 스웨터 셔츠가 있던데 우리 이 옷 그 할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해요.
3: 그래. 좋은 생각이야.
0: 오지상, 여기 이 옷 받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1: 1월 12일에 우리는 요코하마에 있는 크리스천 맹인 학교에 갔습니다. 갈 때 캔디바와 분유 그리고 통역을 동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통역은 필요하지 않았죠. 교장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기 때문이죠. 그는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다가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다리를 잃은 1, 2천 명의 환자들을 수용한 병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도쿄 지역에서 6개월을 지낸 후 우리는 북부 깊은 지역으로 우리 사역의 터전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었죠. 높은 신분을 가진 한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뛰어난 영어를 구사해서 통역으로 우리와 함께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2: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십니까? 이사야 4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두려움까지도요.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여러분은 인간이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나?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종간의 유사점들은 진화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인원간의 유사점들은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미생물들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은 인간이 훨씬 더 많이 진화됐음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결론이 종종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바퀴벌레의 뇌에 있는 한 화학물질이 인간의 두 호르몬들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다는 말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신속하게 인간과 바퀴벌레 사이의 연결을 부인할 것이며, 인간과 바퀴벌레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 생물종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CK라는 단백질을 보면, 진화론자들은 가장 가깝게 연관된 동물 사이에서 이 단백질들이 가장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유인원 간의 가장 큰 유사성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CK들을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가장 큰 유사성이 지파리와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을 때 이 해석은 이성적인 판단이 없이 그냥 신속한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주가 부인됐을 때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5학년 학생들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곧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한 것 같이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학생들이 받고 싶은 점수인 100점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100점짜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쁜 강아지와 고양이, 아주 작은 개미와 거대한 코끼리, 웃기게 생긴 원숭이와 무섭게 생긴 호랑이, 큰 고래와 높이 나는 독수리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무와 풀들을 자라게 해서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게다가 온갖 예쁜 꽃들을 만드셨습니다. 작은 채송화와 큰 해바라기꽃, 빨간 장미와 향기나는 아카시아꽃, 모든 꽃이 씨앗을 만들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는 스스로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때 양선이란 말은 선이란 말에 좋은 것들 이런 거죠. 어느 영국군 하사 한 사람이 아프간 전쟁에 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는 그 복무를 다 마치고 귀국할 때쯤에는 전쟁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그분은 그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깜깜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부상당한 현역이나 참전 용사들을 위한 국제 행사인 Invictus Game이라는 그 게임에 참가해서 함께 경기하는 참전 용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죠. 이분은 늘 경기에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참가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비와 온유와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세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그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자질이 있는데 컨디션이 있는데 그 컨디션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온유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께 구해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실천이 또 도움이 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이 이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크리스천으로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축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오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저주를 선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것을 흔히 구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것을 기복신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복신앙, 기복신앙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채를 놓고 복만 비는 신앙, 복주는자와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케이스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인데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경우에는 구복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복신앙에는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로 복의 내용이 잘못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복신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죠. 예컨대 재물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성공 등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목베임담에 죽은 바울의 생애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실패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복받은 삶을 살았던 분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구복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받은 복을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구복적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복을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나의 것만 움켜잡으려는 이기적 신앙 차원에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 blessing giving life,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로 인도하려면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텍사스에서 목회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개척교회 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성을 다 쏟고 심혈을 기울여야지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한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침례도 드리고 직분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에서는 꼭 집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 들은 자매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절망 정말 집사줍니까? 아,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젠 전세 생활을 면하고 집을 사겠구나 이런 기대로 열심히 다닌 것이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집 사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사주는 대신에 집사 직분을 주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거였나 그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가보았더니 정말 새 집을 구입한 것입니다. 전세방을 면하고 집을 구입하게 됐으니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이분이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집 사주신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집은 사주지 않고 대신 집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집을 사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이 자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녔습니다. 즉 구복적인 동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집도 사주시고 그 집을 통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복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안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차원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달라고만 하며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물질만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내 신앙의 수단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미성숙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복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구복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더 큰 차원을 향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고만 하는 구복적 신앙 차원을 넘어서 Blessed Giving Life,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구제 헌금의 바른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도 섬기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그것이 자격제가 되어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 헌금의 준비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교회가 인준한 형제들을 보내어서 이 헌금을 잘 준비할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식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가 cup of a blessing, 축복의 잔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주의 만찬에서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잔이 축복의 잔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율로지아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주의 만찬이 끝나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예찬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번 고린도전서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 참석을 못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빵을 남겨두었대요. 그 남겨놓은 빵을 율로지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말로는 연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의미는 이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라 그 뜻이에요. 축복의 잔을 나누고 축복의 떡을 나누고 너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복들을 나누어라.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중에 헌금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인식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은혜라는 개념 갖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헌금을 축복을 나누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내고 헌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을 나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개념이 두 번째 단어 억지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은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억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니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플레온 엑시아, 이 플레온이라는 말은 많다, more 그런 뜻이, 그리고 엑시아라고 하는 엑소라는 단어는 가진다 그런 뜻이, 직역을 하면은 desire for more, 더 많이 갖고 싶어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covetousness, 탐욕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색이라는 이 억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기가 움켜잡는 마음, 탐욕을 가지고 돈을 놓지 아니하고 움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천 삶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내가 움켜잡음으로 내 스스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 방향은 나에게 준 물질을 나눔으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방향. 이와 같이 움켜잡는 삶의 방향을 구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축복을 나누는 방향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구복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인 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차원을 넘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굳이 디도를 보내고 형제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형제들을 미리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를 향한 대단히 중요한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 앉아서 나 이것만 챙기며 살겠어요? 이제는 좀 더 창대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나의 복만을 추구하기 위한 구복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기꺼이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고 더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 삶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맺게 될 열매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복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가서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삶의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축복을 나누려면 심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Principle of Sowing 혹은 Planting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사실 일종의 격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자연 원리이기도 하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나누면은 먼저 바른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 쌀을 원하면은 벼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콩을 거두기를 원하면은 콩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쌀을 원하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 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혹은 콩을 원하는 사람이 벼를 심으면 콩이

0: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심어야지 바른 것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거짓의 씨를 잔뜩 심어놓고 진실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모순입니다. 평소에 미움을 잔뜩 뿌려놓고 사랑을 거둔다면 이 모순이죠. 평소에 육신의 소욕을 잔뜩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축복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 심령 속에 뭘 심어야 될까요? 바른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진실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어야지 그저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허영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선불이나 상처를 심어주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둘 열매가 달라진다. 여러분이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면 축복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는 양도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수할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사행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행을 바라는 한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와 같이 여행을 바라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발전할 수가 없고 사회도 병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것이 이런 사행심을 다 이용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버니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판지 스킴이라고 그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기록을 다시 찾아봤더니요, 그때 사기한 금액이 500억 불이에요. 50 billion dollars.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다 뺏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유컨대 이런 수법입니다.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원숭이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100만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큰 돈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시면서도 원숭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진짜 100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 숫자가 점점 줄어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200만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원숭이를 잡습니다. 물론 사업가는 그때마다 꼭 200만 원을 줍니다. 원숭이 숫자가 더 줄어갑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액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온 마을 사람이 혈안이 되어서 원숭이를 잡기 때문에 이제는 원숭이가 한마디로 없게 됩니다. 그때 사업가가 원숭이 값을 8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잡아올 원숭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0만 원으로 값을 올린 후에 이 사업가는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출장 떠난 후에 그 사업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꼭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잡아두었던 원숭이를 특별 가격인 50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이걸 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오시면 800만 원에 파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을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앞을 다퉈서 그 원숭이를 한 마리당 500만 원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직원이 사라집니다. 자, 출장 같은 사장님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는 원숭이를 100만 원에 200만 원에 구입했다가 500만 원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왜 통할까요?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벌겠다는 사행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와 같이 작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 우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정직하게 심고 정직하게 거둔 것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심고 진실을 심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심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심음의 원리, 이걸 잘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기쁨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Joyful Giving, 기쁘게 주는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물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또 억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이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 단어 같은데요, 앞에 말한 억지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압력을 가한다 그런 뜻이, 팔을 비틀어서 아프게 한다, painfully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grudgingly 그렇게 보네요. grudging이라고 하는 것은 투덜투덜댄다,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것을 grudging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 이와 같이 투덜거리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우리에게 뭘 할 때 억지로 하는 걸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성경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Cheer giver, happy giver.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헌신을 드리건 이왕 하는 것 willingly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차원의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자, happy giver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된 반응으로 드리는 것. 역대하 29장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짓건 상관없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름의 크레딧이 누구에게 올려지든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 헌물을 모읍니다. 참 훌륭한 자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한 장 얹어놓은 케이스예요. 본인이 한 건 별로 없어요. 자, 다윗의 왜 이와 같이 정말 자기가 영광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국토를 확장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실패했을 때, 엄청난 더러운 죄악을 짓고 정말 망할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에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께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려드린 것뿐인데 우리의 크레딧,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 이와 같이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happy giver. 여러분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비결은 드리는 자의 기쁨을 체험해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해야 되지만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걸 경험해 보아야지 해피 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설명해 주어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체험할 때까지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무릎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던 그 이런 단기 선교를 못 나가지만 무릎으로 선교를 하자 그래서 한 달을 작정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다른 때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때입니까? 팬데믹으로 모든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때 아닙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페이먼트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마케도니아 교회치는 힘에 지나도록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들에게 직접 가셔서 사랑의 패키지를 나누어주고 헌금도 전달하고 왔어요. 북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멕시코에도 헌금을 보내드리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굶주린 자들을 위한 밀라밀 선교에도 동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온 선교 편지를 봤더니 팬데믹과 극심한 가난으로 내 식구가 사흘을 굶다가 첫 끼니를 먹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랑의 헌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최정길 선교사님 원주민 교회당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15,000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No grudging at all. 불평하거나 툭툭거리거나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보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저는 여러분 모두가 happy giver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려볼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걸 누리셔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움켜잡는 구복적인 삶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셨어요. 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는 것도 배우고 드리는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픽업해야 될 진리가 뭔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엄청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건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예요. 예를 들어 건강 중요하죠.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건강한 손 가지고 남이나 때리고 죄 짓는데 쓴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 자체보다도 번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해서 유원가 가서 흥청망청 쓰고 마약이나 하고 약자들에게 갑질이나 하면서 한국의 재벌 3세처럼 산다면 이건 절대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사용하는가 바른 용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요. 정말 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는지 사실 세상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다가도요 하나님께 뭘 하자 그러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쟈니 윤 씨라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코미디언이시죠. 그분의 여동생 되는 분과 조카가 우리에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 조카가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또 간증도 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이런 조크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1불짜리 지폐하고 20불짜리 지폐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1불짜리 지폐가 20불짜리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딜 다녀왔냐 물었더니 20불짜리 지폐가 대답합니다. 고급 식당에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생일 파티에도 가고 사람들이 제법 돈을 쓴다는 데는 다 다녀왔지. 그러면서 1불짜리에게 너는 그동안 어딜 다녀왔니? 늘 가던 곳 있잖아. 교회. 큰 돈은 내가 즐기는 곳에 다 쓰고 작은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미국계 현실을 풍자한 조크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쓰느냐를 보면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면 물질이 그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모든 물질은 땅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진실로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킹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축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축복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가 복이 되라. 사실 be, you become blessing 그렇게 우리 새번역에는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 한글 기억 한글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복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셨을 때 그는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창학하시게 되면 우리 심령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부지방의 한 가정에 신실한 청지기가 있었대요. 흑인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 착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인과 함께 노예 시장에 가서 새로 살 노예를 고르는데요. 청지기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노예를 고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동시에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장 늙고 병든 노예를 사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말렸습니다. 저런 노예 사가지고 가봐야 집만 되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청하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 청지기는 그 늙고 병든 노예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주인이 물었어요. 혹시 저 노인이 자네 아버지인가? No, 아닙니다. 그럼 자네 친척인가? No, 아닙니다. 그럼 친구라도 되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저 늙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사랑을 붓는 것인가 물었을 때에 그 청지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바로 저를 노예로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강권함 앞에 제가 순복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저 노예를 데려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혹시 생각난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강렬하게 갈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그분을 향한 송축이 넘쳐나게 되면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되고 나를 통해 축복의 강줄기가 흘러넘쳐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도 움켜잡기 위한 삶,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구복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신앙의 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로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찬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기름부듯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구를 축복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나누어주고 용서를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어진 복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손을 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진 것을 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글귀 가운데 시간은 잡을 수는 없어도 다스리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홍현민 강사의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을 제가 실천해 보는 데는 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배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사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밑에 보이는 이 마을에 한 동네에 그 집을 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존 파이퍼가 얘기한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 사는데 높은 담을 둘러친 큰 집을 짓고 그곳 사람들과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문을 닫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그 1900년대 초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크게 나누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정말 그 큰 집을 짓고 큰 높은 담을 쌓고 거기다 병조각을 깨서 담 위에다가 꼽고 병조각 위에다 철조망을 치고 정말 그 불량배들이 또는 외국 사람들을 신기해 하거나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가지고 절도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요새 가운데 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들은 그냥 그들 가운데 우리 조선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사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들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존 파이퍼의 말에 의하면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마당에 우리 집 뒷마당에 예수님이 텐트를 치고 사시면서 때로는 우리 집 문에 노크를 하시면서 당신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당신 부엌을 좀 빌려 써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냐?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존 파이퍼는 합니다. 선교사로 제가 그 사는 분들의 삶을 많이 봅니다. 그 저의 삶도 들여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은 그들과 함께 있고 손도 그들과 함께 있지만 발은 그들과 함께 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전체가 들어가 있진 않고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뭐가 아름답다 그러죠?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움직여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하긴 쉽지만 실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산다는 것. 마더 테레사 이야기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죠? 콜카타 제가 자주 갑니다. 인도에. 캘커타, 콜카타. 뭐 콜카타는 정말 거리에 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리가 자기네 주방이고 거리가 자기네 화장실이고 거리가 자기네 리빙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카타에는 비가 내리면 온 그 도시가 화장실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길에다 방류한 것이 빗물과 함께 섞여가지고 온 도시가 화장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도시에 오랫동안 살았던 30년 넘게 사역을 했던 이 거리의 사람들을 돌봤던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던 그 마더 테레사에게 그분이 유엔에 왔을 때 연설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어쩌다가 콜카타를 가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콜카타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의 영성 가운데는 그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영성이 그대로 삶으로 옮겨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그 삶의 모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이고 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강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 혹시 아세요? 4시 40분.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볼게요. 여러분하고 좀 나중에 Q&A도 좀 해야 되니까 제 강의를 좀 잘 조절하겠습니다.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아카데믹하다고도 할까. 작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한 분 계시고 두 분. 녹음 중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 두 분이 계시네. 두 분은 안 계셨고. 작년에 와서 우리에게 큰 묵상, 깊은 묵상을 나눠줬던 분이 계세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작년 코스타 녹음 파일을 그 구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전 성경 강의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을 아주 깊게 다뤄주셨고, 그분은 그냥 아카데믹하게 다뤄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다뤄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혹시 그 헬라어를 읽으시면 에스케노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케노센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에스케노센. 이거의 그 원형은 스케노 이런 뜻입니다. 거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이 헬라어로 그리고로 에스케노센이란 단어를 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이게 거하다는 뜻이거든요.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들으면 바로 이 히브리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쉐키나가. 그리고 이 단어에서 명사형인 미시칸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미시칸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테버네클, 또는 우리말로는 장막,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에스케노센 이런 단어로 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배울 때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지금 이 강의실에 문을 열고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는 벌떡 일어나서 아 선생님 여인을 만나러 이곳까지 오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상상이라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광의 찬란함, 그분의 진리의 완전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이 미숙함을 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는 고개도 못 듭니다. 아니, 고개를 못 드는 것은커녕 정말 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고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쉐키나 미시칸, 쉐키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심, 미시칸은 성소, 태버네클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다는 얘기죠. 잠깐만 제가 그 이 말씀 공부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우리 주제 송구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이. 이제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죠. 몇 번? 세 번.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다는 이런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세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자꾸 너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의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하단다. 이제 그만할래? 이제 그만 기도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이제 스탠다드 번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작년에 마르바 던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의 능력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Your power has come to an end.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너의 능력이 끝난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에스케노센, 거하다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 부분이 아니라 요 12장 8절 9절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능력이 끝난 지점에 너의 능력이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내가 뭐에 대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하다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죠. 예스케너센이 신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언제 머무냐 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고백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 약함으로 하나님께 순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선교사의 영성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저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역도구도 가져야 되고 저런 사역도구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 하면

0: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고 우리 약함을 늘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약함의 신학 가운데 세워진 종교입니다. 약함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equipping 되기를, empowering 되기를,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more education, more training, more tools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영성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란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약하기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어저께도 누가 전성민 교수님 그랬었던가요?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함 위에,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약함을 그대로 그냥 억셉트할 때, 약함을 그대로 임브레이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케노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쓰인 건데 계시록에도 보면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에 짧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큰 환난을 거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옷이 희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때 장막을 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면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면 거기가 우리에겐 천국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면 거기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선교사들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 민족들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이렇게 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곳이죠. 그죠? 그 희생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다음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우리 그 윌리엄 케리 같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선교에서 나간 그 구절이 거기에 있죠.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휘장, 하나님의 장막을 넓게 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친교하시고 텐트를 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텐트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은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교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직업교육도 시키고 경제훈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낫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통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다음 질문이 이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신 예수님의 삶, 그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물질적인 풍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듭니다. 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저는 힘듭니다. 과연 그게 맞는가? 그러면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어느 나라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성장과 정비례하는 것일까?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동안 만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그 선교적 영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세 번째, 이제, 보고 싶었던 얘기는 선교사의 영성 중에 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은혜이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고인돌 같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한쪽은 은혜고, 한쪽은 진리인데, 이 어느 쪽도 더 기울어짐이 없이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선교사의 영성은 진리로 충만하고 동시에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있다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드시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는 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흠 없는 속죄 양이 되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가 가득 찼다는 것 이렇게 가능한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육화되신 분이시기에 은혜가 가득 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죄물이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득 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네가 준비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지 왜 우리 자꾸 쳐다보느냐 이렇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얘기할게요.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근데 진리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불의, 불순종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가 공존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들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구해낼 수 있는 이게 제가 얘기한 역설이죠. 그죠? 역설입니다. 처벌하면서 동시에 구해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함께 있는 유일한 속죄물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처벌과 그 다음에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얘기죠. 처벌이 아니라 친교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고 선교는 친교 교제의 회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실하신 분이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선교사의 영성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죠. 이번 코스타의 주제 성구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as my father has sent me. 그 as가 너무 중요한다는입니다. 가치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그 under construction 이 아직도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캐패시티를 주셨다는 거죠. 내일 이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선교의 공동체로 삼으신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공동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캐패시티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보낼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그릇으로 그런 미디움으로 그런 엠베서더로 그런 프레그런스로 갈 수 있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선포, 진리의 극명하심이 드러난 곳도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극명한 드러내심도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는 이 크로싱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크로싱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사의 영성이죠. 항상 은혜만이 아니고 항상 그 진리만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공존하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성이란 얘기죠. 이건 뭐 아마 lifelong 그 reflection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지?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분하고 더 이상은 그리고 제 묵상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때까지 은혜로워야 하며 또한 진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그때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의 영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영성은 십자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유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로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글쎄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 가운데 번역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 묵상이 거죠.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번역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봐야 되는 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처럼 낮아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영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com입니다. 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